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Can't Help Falling in Love. 원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죠. 리베란테의 노래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최근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수록곡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명곡 중에 하나죠.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난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참 유명한 고백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고 결국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음악이나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순간들. 어쩌면 정말 소중한 선택들은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너무 따져보려 하지 말고 마음이 잘

0: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으로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음에 이끌려서.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카티프로 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룻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6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5 가운데 3악장 시칠리아노 보내드렸습니다. 장피에르 랑팔의 플룻, 롤랑 피드의 첼로, 그리고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802번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제 모습을 보면 너무도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아 학생들에게 많이 미안하네요.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보다는 야단치고 다그치는 제 모습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란 학생들이 실수하고 낙심했을 때 그들에게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며 용기를 주는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참 어리석죠? 신청곡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 멋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참 좋으신 선생님이네요. 근데 저도 학생 가르치지만 가르치다 보면 언제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성향도 잘 파악해서 뭐 따뜻한 말도 했다가 조금은 따끔한 교육도 했다가 뭐 그래야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신 게 느껴집니다.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프레데릭 쇼팡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랫 장조 영웅 보내드렸습니다. 예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3802번님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보내신 신청곡이었습니다. 북한산 그녀님이 아, 이 신청해 주신 사연자님 분명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애정하는 키신의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덕분에 잘 듣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라고 말씀 주십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남 오녀의 가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위로 셋, 아래로 셋의 형과 아우를 둔 자식 중 딱 정가운데를 차지한 아들이었다.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어질고 착한 나의 부모님은 어느 동네 어느 고을에서 살든 굳은 일을 앞서 하시고 늘 근면함을 보여주시며 7남매를 키워내신 내공은 더 높고 넓은 가르침으로 나를 깨우고 세워주셨다. 우리 아버지는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시기까지 너무나도 짧은 인생에 그야말로 시골 촌부로서 적은 농토에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시면서 나를 키워주셨지만 내가 겨우 철이 들어 세상에 없는 당신을 어려울 때마다 울부짖으며 찾게 했던 아버지시다. 공직에 들어와 한 단계 승진할 때마다 왜 지금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건지 하고 찾게 한 우리 아버지. 어릴 적 고관절 탈골을 치료하지 못해 불편한 다리임에도 콩밭 메고 7남매를 갓 기르시고 가사 역시 빈틈없이 다 하시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런 공덕으로 천수를 누리고 가신 우리 어머니. 이제는 모두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을 계산하면 반수밖에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되어 어려울 때나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늘 생각나게 하고 눈물 짓게 하셨고 반대로 모질긴 하지만 아버님 몫까지 다 살고 돌아가신 어머니. 크게 한번 웃지 않으시고 크게 한번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크게 한번 화내지 않으시던 덕성으로 나를 키워준 어진 부모님은 내가 잘 자라도록 나의 머리 위에서 영양제를 뿌려주신 둘도 없는 소중한 분들이셨다.

가난이라는 계급장을 평생 달고 당신의 허기짐과 부족함은 채우실 생각조차 않으시고 오직 자식들의 안위만을 걱정하시면서 살아오신 어진 나의 부모님. 성민은 불같이 급하지만 끝내 인내하십시오.

주시면서 인성으로 가정을 다스린 우리 아버지. 자식들에게는 큰 소리 한번 안 하시고 그저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나는 칠순을 살면서 늘 우리 부모님의 어진 토양에서 자란 나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없이 살면서도 늘 선을 실천하시고 남 탓하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시던 부모님의 성품은 나를 이끌어주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아버지, 어머니였다고 자랑하고 싶다. 부모님 덕분에 나도 지금 좋은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정말로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번의 일 주제를 모티브에서 만들어진 곡이죠. 모티브는 아니고요. 샘플링한 곡이죠. 제가 음악 앞에 소개했던 이야기는요. 작가 윤명혁의 책 어느 완주자가 보내는 다정한 안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저자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자연

누군가의 희생과 기다림 또 사랑을 양분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나도 저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처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결국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또 좋은 어른이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오늘은 마음속으로라도 부모님께 한 번쯤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스승의 날인데 또 작가님이 이 부모님 생각을 하는 글을 소개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또 스승님 이야기하고 계세요. 유냐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수업이 오후라 매일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는 호사를 누리고 있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아노를 그만둡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피아노를 칠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길 바라며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내서 잘 가르치라는 의미로 이 곡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교육들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은 시켜주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오히려 그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뭐 공부를 조금 더 예전보다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하죠. 음악 배우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유냐님 힘내시고요. 많은 학생들이 또 좋은 음악 배워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을게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번호 64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말스예요. 말스 얀손스가 주연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오프스 64 가운데 3악장 말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말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우리 피아노 선생님 윤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저의 소품집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차르트의 론도 A단조 쾌활번호 511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음반에는 모차르트의 두 곡 그리고 하이든의 한 곡 이렇게 고전시대 세 곡이 담겨 있는데 공교롭게도 세 곡 모두 단조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모차르트와 하이든은 전체 작품 가운데 장조의 비중이 훨씬 압도적인 작곡가들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꼭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저는 유난히 이런 단조의 색채에 더 마음이 끌려 있었나 봐요. 오늘 들으실 론도 A단조 역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밝고 투명한 모차르트보다는 조금 더 고독하고 내면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는 음악인데요. 상대적으로 또 다른 론도 D장조랑 비교하면 굉장히 어두운 편이죠. 론도라는 말은요. 하나의 주제가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형식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돌아오는 선율은 마치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어떤 기억이나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15년 전에 제가 유난히 사랑했던 모차르트의 또 다른 얼굴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모차르트의 론도 A단조 쾌일번호 511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경주님이 모차르트의 귀한 단조 론도 15년 전 정원님은 이 곡을 어떤 느낌으로 연주하셨을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해지는 그리움, 애틋함, 슬픔을 강요하지 않는 단조가 마음을 잔잔히 적셔주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음악보다 더 멋진 리뷰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진하게 막 엉엉 울고 막 슬프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담담한 그런 슬픔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일곱 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일곱 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3: 오늘 1부 끝곡은 이태리 민요 비에니 솔마르 바다로 가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문경 도련님의 신청곡이고요. 1부 끝곡으로 띄우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동현 씨 이원주 곡 연, 테너 존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존노 씨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 방문했을 때 저랑 함께 연주했던 라이브 음원인데요. 참 아름다운 가곡이죠. 연.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이 연은 하늘에 날리는 연이 아니라 인연 할 때의 그 연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이버대에서
2: 숨 실력자
1: 나의 꿈을 숨 실력 발휘 숨.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6: 고양 특례시.
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9: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영화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 Over the Rainbow 워낙에 많은 버전이 있죠. 오늘은 요요마의 첼로와 캐터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 경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데이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코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스타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나셨네. 스테판 클레어베리가 주연은 고음악 아카데미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정화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차오, 좋은 아침. 여름이 왔어요. 아주 아주 먼 옛날. 오늘은 이렇게 덥지 않았죠. 제가 쪽두리 쓰고 결혼한 날이었거든요. 아침 식장에 가는 골목길 맑은 날씨를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 동무들께 안부 남깁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오늘 결혼 기념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옛날엔 또 5월이 이렇게 덥지 않았었겠죠? 아주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셨어요. 음악 동무들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고요. 축하드리고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민들레 영토님도 사연 보내오셨는데 오늘은 저와 남편의 생일입니다. 남편은 음력 생일을 지내고 저는 양력 생일을 지내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양력 생일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참을 따로 생일 챙기다가 10년 전쯤부터 같이 양력으로 지낸답니다. 3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저희 부부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게다가 내일은

결혼 기념일이라 저희에겐 뜻깊은 5월이네요. 와, 아유 정말 엄청난 인연이세요. 부부가 같은 날 생일이시라니요. 그리고 또 결혼 기념일은 그 다음 날, 다 같이 합쳐서 크게 파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화창하고 찬란한 날씨인데 이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두 분의 삶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추억의 시그널 음악과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김미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김미식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인생은 아련한 추억이며 세월이 가면서 실존은 덧없이 사라지고 추억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추억 중 기억에 남는 방송 시그널 음악을 마주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방송국에서 틀어주던 영화에 대한 추억입니다. 지금이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손쉽게 감상하지만 7, 80년대에는 TV에서 주말에 방송하는 영화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온 식구가 영화를 보기 위해 안방에 둘러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나오고도 끝없이 이어지던 광고 때문에 영화를 못 보고 잠이 든 기억도 생각나고, 지금보다 많이 풍요하지는 못했어도 정감 있고 푸근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로드리고의 아랑회즈 협주곡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베르나 밀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토요명화 시그널이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맞아 맞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그 영화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그 뭐 VHS, 뭐 비디오 테이프 나온 것만 해도 한참 뒤고 그전에는 TV에서 틀어줘야지만이 집에서 영화를 한편 겨우 볼 수 있었으니 그때 이 주말에 보여주는 영화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의 큰 행사였겠죠. 오늘 들으신 이 아랑회지 협주곡의 선율도 많은 분들께는 영화 자체보다 그 먼저 그 시절의 공기와 또 함께 TV 앞에서 모여 있었던 그 가족들의 모습부터 떠오를 것 같은데요.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음악일 것 같은데요. 아, 추억이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 이야기보다 먼저 소리와 분위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토요명화 또 쌍벽을 이뤘던 주말의 명화가 있었죠. 요 음악인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 너무 기억나죠. 토요명화는 K본부 그리고 주말의 명화는 M본부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 옛날이란 시그널을 막 들으면 왜 가슴이 이렇게 쿵덕쿵덕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미식, 아, 성함이 김미식님이세요. 굉장히 미식가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중계 방송과 관련된 추억입니다. 지금은 야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이 인기 있지만 당시는 권투, 레슬링 등 투기, 격투기 종목의 스포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투는 국민 스포츠라 불려도 손색 없을 만큼 사랑받았죠. 급박한 템포의 시그널 음악과 함께 권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아나운서의 멘트에선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비장함과 함께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시합이 있을 때마다 거리에 있는 가전 대리점에 놓인 TV 앞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여있는 광경도 심심찮게 보이던 시절이었죠. 그 시그널 음악이 떠오르면 당시 빛났던 챔피언들의 얼굴도 같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나신 것 같아요. 추억에 푹 빠지셔가지고 저랑 옆에 계신 우리 이다구 PD님이랑도 막 옛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막 고무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플랑게트의 쌍브라메즈 연대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저는 어릴 때였지만 이 권투 중계 봤었던 기억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미식가님 덕분에 아주 추억에 모두가 푹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식가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자, 권투는 정말 그 시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대단한 인기였던 그런 기억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그 선수들 이름도 다 한 명 한 명 기억이 나고요. 어떤 추억이 담긴 어떤 시그널 음악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시죠? 김미식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야 라디오 음악 방송의 추억입니다. 놀거리 볼거리가 별로 없던 그때의 중고등학교 시절엔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였죠. 특히 심야 음악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다고 걱정 어린 꾸중을 들으면서도 꾸준하게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편엽서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는 지금에 비하면 지극히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친근한 정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의 감성 덕분에 지금의 내가 여러 장르의 음악을 어설프게나마 이해하고 즐기게 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게 추억이며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맥스의 셰리, 고마워요 내 사랑, 프랑크푸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의 시그널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은 듣지를 못했었지만 정말 뭐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라디오 작가로 처음 작가 생활, 방송 작가 생활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이 별이 빛나는 밤의 스크립터를 처음 거의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수만 씨, 전영록 씨, 또 송도영 씨가 진행하실 때 어머니가 라디오 작가를 하셨는데 그때 꼭지의 일기라는 코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 한 편 한 편 단막극 또 이제 그 여고에서 선생님 생활을 오래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고생 꼭지의 일기 해서 쓴 그 코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랬었답니다. 이야, 정말 많은 추억에 푹 빠졌어요. 라디오는 뭐 특별히 그 시절에 더더욱이나 빛나던 정말 매체죠. 아, 오늘 우리 김미식가 선생님의 추억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권투 중계 시그널 음악 나올 때는 캔디핑님이 야, 장충체육관 앞에 살았었는데 추억 소환이네요 하셨어요. 저도 아까 권투 음악 들으면서는 막 그 제 동경했던 그런 권투 선수들 쫙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장정구 선수, 유명우 선수, 홍수환 선수, 뭐 백인철, 김득구, 이상호 선수. 아, 저 많이 알죠. 제가 권투 좋아했었거든요. 아, 오늘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음악 앨범이 사연이 채택된 오늘 김미식님께는요, 지니더 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 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즐겁습니다. 최수아님이요, 장학 퀴즈 시그널 음악도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것까지 듣고 갈까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 플랫 장조, 근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바르 안톤센의 트럼펫,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랫장조 걷는 사막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바르 안톤슨의 트럼펫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수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아주 추억 소환을 제대로 한다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드럭님도 사연 주셨고요. 또 뭐 옛날 얘기 다 나오네요. 명랑운동에서부터 뭐 장학회 지나서 차인태 아나운서님, 변웅전 아나운서님 막 아유 정말 추억의 인물들 방송들이 나오니까 다 같이 또 공감대가 형성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야당 여장수님은 저도 요새 가끔씩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도 보고 그럽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 시절 그런 시리즈물도 참 재밌었어요. 저도 그 초록색 헐크로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 이런 것도 있었고 V 뭐 전격 Z 작전 맥가이버 막 이런

옛날 시리즈물도 참 재밌었어요. 자, 피디님이 그 사이에 이 음악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킹 싱어즈의 노래로 애니 로리 듣겠습니다.

0: 킹 싱어즈의 노래로 애니로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 뭐 게시판에선 추억 이야기 중이신데요. 아까 전에 반가운 글이 하나 있었어요. 7730번님이 이금림 선생님 여고 때 국어 선생님이자 저희 담임선생님이셨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어휴,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정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셨었는데 담임선생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특별한 인연이네요. 성함을 몰라서 제가 전해드리질 못하겠습니다. 제 공연 때 한번 오세요. 제 공연 때 어머니가 항상 오시니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0: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9: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9: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프룰링 슈트림맨 왈츠, 봄의 소리 왈츠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하고요. 루돌프 이별이 지휘하는 윈 폴크소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헤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서머 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작업도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영화를 좋아하는 어린 소년과 마을 유일의 영화관 영사 기사인 아저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소년이 묻자 아저씨는 쿨하게 말하죠. 넌 너무 영악해서 안 돼. 영화 시네마 천국의 시작인데요. 하지만 알프레도 아저씨는 친구이자 아버지 또 스승으로 어린 토토를 보듬어 줍니다. 마침내 토토가 청년이 되었을 때 단호히 말해요. 여길 떠나거라. 절대 돌아와선 안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일을 사랑하렴. 네가 이 영사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날. 따뜻한 세상을 알게 해주고 홀로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준 고마운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걸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이에요. 오늘은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첫 곡은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들었어요. 토토앤 알프레도.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일을 사랑하렴. 네가 이 영사실을 사랑했던 것처럼. 알프레도 아저씨의 당부 참 따뜻했죠. 죽은 시내 사회 캡틴 키팅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죠.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어.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네, 마음에 한 번 더 꾹 새겨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푸근한 기억으로 남는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그분들에게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들도 있으신가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네, 따뜻한 사연, 기억에 남는 조언도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디 출첵이요. 안경일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현칠님 반갑습니다. 좋은 선곡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장미진님 반갑습니다. 네, 한 번쯤 이런 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저는 달력에 있는 날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한 스승님들 기억하면서 오늘 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오셔서 선물 다 받아가시고요. 단문 5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레저관 옴니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두 곡 들으셨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키팅스 트라이엄프였습니다. 정말 이 장면은 언제 봐도 감동이었죠. 떠나는 키팅 선생님을 향해 소년 한 명 한 명이 책상 위로 올라가 오 캡틴 나의 캡틴을 외치는 장면. 참 5월의 나물들처럼 우뚝 선 그런 뭉클한 장면이었어요. 네, 이어서 들으신 곡은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이었습니다. 오진님, 오 캡틴, 마이 캡틴 해주셨어요. 앤디76님, 스승의 날 하면 영화 죽은 시인들의 사회 영원한 캡틴이 생각나요 하셨습니다. 5335님, 꽃다발 들고 시인 선생님들 만나러 갑니다. 그분들의 시심에 깊이 빠지다 오고 싶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시인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시나 봐요. 와, 네, 되게 운치 있고 낭만적이고 할 것 같은데요. 뭔가 고요하고 온기 있고 정답고. 7260님, 안녕하세요. 고3 담임인데 오늘 호수공원에 졸업사진 찍으러 왔어요. 제가 요청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공원에서 스승의 날 노래 한 구절 불러줘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오전을 보냈습니다. 제가 요청하긴 했지만이 좀 뭉클한데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건 처음이네요. 강희 언니의 평화로운 음성이 듣기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왠지 되게 다정하고 좋은 선생님일 것 같은데. 네,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 문득 생각해봤어요. 우리 다 되게 좋은 선생님을 꿈꾸잖아요. 저는 올해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살면서 그런 미덕은 뭘까? 엄마라는 단어가 가진 미덕은 뭘까? 친구라는 단어가 가진 미덕은 뭘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은 뭘까? 스승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 우리는 모두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그리움을 만들어서도 갖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스승은 이렇게 좋다라고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한편 바라고만 있진 않나. 정말 그 당사자, 그 스승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얼마나 외롭고 또 이런 날 기분이 어떨까? 왜 생일날, 생일 당사자들 왠지 센치해지고 막 이런 기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승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 완벽한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사람인데. 하지만 그 스승님을 자처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337님, 오늘 햇살이 뜨겁습니다. 이 더위를 식혀줄 체형음 하셨어요. 시켜드리겠습니다. 퀴즈가 있으니까요. 체리님,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다가 넘어왔어요. 강희님 목소리 좋아요 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신나는 곡 들려드릴게요. 마스크 중에서 짐 캐리, 큐반 피트, 그리고 람바다 중에서 카오마의 금지된 춤, 람바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또바다님, 또박이님, 람바다는 19금 바다는 아니겠죠? 하셨는데, 네, 노래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네, 네, 이게 카오마의 금지된 춤이 예전에는 그 비디오 앞에 뭐 람바다 하면 그 소제목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카오마의 금지된 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네, 너무 귀여운 엽기춤 아니었을까요? 엉뚱망뚱한. 6446님. 안녕하세요. 방송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예요. 여긴 약국이에요. 약국에서 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지내는 약사님과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네요. 허, 진짜요? 와, 단둘이 투닥투닥. 나이 차이는 20살 차이 나는데 친구 같답니다.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오, 성별이 궁금하네요. 네. 어떤 사이신지. 와, 너무 훈훈하네요. 아, 왠지 같은 여성분이라면 며느리 삼고 싶을 것 같다. 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니, 20살 차이면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 네. 셋째 딸님, 오늘 스승의 날. 저의 제일 큰 선생님은 아버지였어요. 눈물 나게 보고 싶은 나의 아버지 성정필님, 감사합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요.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아버지였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5110님. 강희님,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부산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 속의 애자 부산 사투리가 모녀 간에 싸우는 장면도 더 정겹게 들렸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빰, 빰, 빰. 요즘 극장가 화제 영화예요.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닮은 영화입니다. 마이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전설은 영원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데요. 이렇게 위대한 뮤지션들의 삶을 담은 음악 영화가 꽤 많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찬란한 샹송으로 녹여낸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 브리티시 팝의 영원한 거장 엘튼 존의 로켓맨, 그리고 노래하는 음유시인 밥 딜런의 젊은 날을 담은 컴플리트 언노운도 빼놓을 수 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타 3명을 소개할 텐데요. 2명은 영화 속 가상인물이고요. 딱 한 명만 실제 팝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팝스타를 찾는 게 오늘의 정답이에요. 보기 드릴게요. 왠지 이렇게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고향은 쌍문동, 소울은 마이애미, 아기 공룡 둘리의 마이콜. 2번 무명 가수에서 단숨에 그래미를 뒤흔든 샛별, 스타이즈본의 엘리 메인. 3번 퀸이여 영원하라,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이 가운데 현실 속 진짜 팝스타는 누구일까요? 1번 아기 공룡 둘리의 마이콜, 2번 스타이즈본의 엘리 메인, 3번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정답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20분 뽑아서 선물과 커피 쿠폰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네. 네. 마이클 영화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퀸, I want break free였습니다. 라큐님, 근데 마이클 보면서 아, 이 노래 가사 이런 거였나 싶은 게 많았어요. 크크 하셨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네, 특히 빌리진, 그 애는 내가 아니야, 빌리진 이런 가사인지 몰랐다고요. 그거 말고도 영화 보면 그 영화 상황에 맞게 이제 가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와중에 또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답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3번 프레디 머큐리였죠. 오답은 후레디 머큐리가 좀 있었습니다. 후레디 머큐리. 네, 후라이도 아니고. 네, 0343님. 후레디 머큐리요. 제발 당첨시켜주세요. 그런데 0710님. 후레디 머큐리. 두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두 분 정말 아차상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정말 정답 확실히 아는 건데 다만 정답만 아셨

좋겠다. 네, 프레디 머큐리 드리면 안 될까요? 선물. 피디님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계신데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아차상으로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후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3387님, 너무 어려워서 3번 찍어봅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강희 씨도 같이 즐겨요 하셨고요. 맞았습니다. 4492님, 답 3번 직관했잖아요. 아직도 그 함성, 와, 너무 좋았죠. 4278님, 정답 3번. 보헤미안 랩소디 보러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너무 빨라요. 보러 다녔다고 한 표현 들어보니까 많이 다니셨나 보네요. 아, 싱얼롱도 가고 그랬는데 같은 제작진이라 그래서 마이클도 얼른 봐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얼른 보세요. 좋아하실 것 같네요. 2016님, 3번 프레디 머큐리요. 남편이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한동안 흰 러닝 입고 집안을 활보하던 기억이 나네요. 마마 노래 부르면서 하셨습니다. 8701님, 정답 3번이지만 마이클도 가수 인정해 주세요. 꼬불꼬불 맞죠? 은라면 명곡입니다. 또 오늘의 오답은 이분입니다. 723님, 1번 마이클. 저희 동네에는 둘리뮤지엄이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애양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둘리뮤지엄을 홍보하고자. 네,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를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최영문 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스타이즈본 중에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I'll never again, never love, 죄송합니다. I'll never love again 듣겠습니다.

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11: 새벽반 김치,
10: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자.

0: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I love you, I love you too.
12: I love you, I love you too.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멤버죠. 수빈, 태연의 곡이에요. 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중에서 듣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이에요. 이거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주말에 먹고 싶은 메뉴를 미리 주문해요. 뭐 먹고 싶냐 물어보며 몰라 아무거나 하다가 뭐가 먹고 싶다 확실하게 말하면 정말 반갑기까지 해요. 자 그럼 주말 메뉴판을 한번 펼쳐볼까요? 장바구니 목록도 한번 짜보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장바구니 담았다 뺐다. 여러분 주말에 뭐 드실 계획이세요? 식구들 맛있게 먹는 거 좋죠. 좋은데 이거 뒤돌아서면 설거지. 고개를 떠돌리면 다음 끼니. 그래서 주말 식탁엔 사랑과 정성을 골고루 담아보는 겁니다. 고기 구울 사람 손. 그렇게 집게 쥐어주고 비빔면 비빌 사람 손. 이것이 손맛이지. 알게 해주고 나 잘 먹었다 손. 혼자 먹어도 만족할 수 있게요. 이왕 먹는 고민하는 거 장바구니 고민 옆에 노동요도 챙겨보자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 플레이리스트 어떻게 좀 뭐 듣고 싶은지 챙겨봤어요?

0: 아우, 점심 메뉴는 나왔다.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냉면이 마구마구 땡길. 에이. 나만의 냉면집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주말에 뭘 먹어야 행복할까요? 저는 시원 매콤한 냉면이 먹고 싶네요. 문자 쓰는데 냉면 노래가. 먹고 싶다. 4681님. 목소리가 갈라져서. 안 되겠다. 저거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9: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0: 새벽반 김치
9: 새벽판 제조 새벽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좋다
2: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2: 유동 골뱅이.
1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글레오?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왜 떠나고 싶냐? 노래들이 진짜 어제부터 계속 바다를 안 좋아하는데 자꾸 바다로 놀러 가고 싶게 만드네. 정말 노래는 진짜 힘이 대단해요. 부하걸, 오아시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클론의 도시 탈출. 도시 좋아하는데 탈출하고 싶지 왜? 도시가 아니면 사실 못 사는데. 진짜 자연 참 좋지만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지.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탈출하고 싶을까요? 자, 주말 메뉴 아직 소개 못 해드렸는데 입동님이 왔어요 왔어요. 비빔면의 계절이 왔어요. 동네 마트 세일 중이라 잔뜩 샀어요. 골뱅이 통조림도 사러 가야지. 우리 저기 중간에 골뱅이 광고도 하잖아요. 골뱅이 알이 많은 걸로 사라고 그렇게 광고도 하잖아요. 골뱅이 넣어 먹어도 맛있고 요즘은 또 열무김치 비빔면 해갖고 탁 먹으면 맛있죠. 아우, 최미경님 주말 메뉴 마늘종 소고기 비빔밥. 그치, 마늘종이 또 한창 그냥 제철이니까. 은남매장님은 여름 노래 나오니까 시원해요. 그죠? 지금 계속 난리예요. 여름 노래 지금. 아, 소맹님 뼈찌 말찌 감자 뭐가 달라?

뼈찜과 감자탕이? 뼈찜은 뼈 위주로 나오고 감자탕 원래 이제 감자 진짜 그 진짜가 아니라 야채 감자가 아니라 감자라는 부위가 있다고 뭐 했잖아요. 근데 감자를 넣고 안 넣고 차이 아닌가? 찜인가 국물인 탕인가인가? 그냥 그 어디 중간쯤으로 해보세요. 아, 열무 얼갈이 사서 주말에 보리 열무 물김치 이건 또 뭐야. 아, 나 진짜. 준성님, 저는 요새 초간단 요리 레시피에 빠져있어요. 왕계란말이, 미역국, 수제비, 김밥. 이게 어째 초간단이에요? 이번엔 떡국이랑 꼬마김밥, 어묵볶음 만들려고 재료 준비 다 했는데 엄마가 처음엔 그럭저럭 맛있다 하시더니 한 그릇 뚝딱 하시더라고요. 또 하려고요. 맛있게 먹어주면 안 나오던 그 재능도 나온다니까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9006번님이 신청하신 윤종신 해변 무드송 강하늘 조개 껍질 묶어.

0: 이구아나님 흑백 사진.
1: 아, 전 몰랐는데 캐시MC가 그 장가간 거를 15년 속였대요. 나 깜짝 놀래. 애가 셋이 아니 넷이었나? 아 와이프였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와이프분이 매우 미인입니다. 그냥 좀 미인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미인이고 그 딸들도 너무 예쁘고 막내는 아들인 것 같아. 모르는데 너무 애기긴 한. 나는 왜 KCM이 장가를 저랑 오피스텔 갔나 봐요. 첫째가 12년생인 거 보니까 오피스텔 가는 것 같은데 왜 말 안 했지? 아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이구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은 숨죽여 살았을까 싶고 그래도 뭐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고 우리 강창모 맞죠? 우리 창모 씨 일 더 잘 되고 횟집 한대요. 제주도 어디에선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먹여 살릴 식구가 많은데. 나나 잘하자. 9006번님 작년 겨울에 스키장에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됐던 아들이 거의 다 나아서 6월 말 경남 사천으로 공군 입대합니다. 입대 기념으로 아빠인 저와 단둘이 내일 모레 가까운 섬나라로 4일간 여행 갑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기대가 많아요. 뭐 열만은 잘 못 듣... 아니에요. 열만 거기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어플로. 즐겁고 뜻깊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9006번님이 저희에게 젤리랑 책이랑 막 이런 거 선물해 주셨군요. 저희 그래서 너무너무 매일 하나씩 까서 먹고 있어요. 감사해서요. 한완돈 세트 선물 드리고요. 아드님이랑 멀리서도 얼마든지 열마는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같이 들어주세요. 4340님 선생님께서 적적한 시간에 CBS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는 말이 생각나서 수영님 목소리로 편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김미자 선생님 17살에 처음 만난 소집 불통 소녀가 이제 55세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어요. 소집불통. 소고집 아닌가? 소집? 고집불통. 아 맞네. 고집불통이라는. 나는 아니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소집을 안 했나? 고집불통 소녀가 이제 55세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처럼 저도 아이들 하나하나 보듬어주려 노력하며 부족함을 채우다 보니 어느덧 교사로 29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 마음 가득한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스승의 날 커피 선물 드릴게요. 예, 김미자 선생님을 추억하는 이제 4340 선생님. 세상의 모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신 분들 물론 못 들으시겠지만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SG워너비 옥주연 한여름날의 꿈 고윤정 312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BMKCM. BMKCM. 이 두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물들어 이륙.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양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씨였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메이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듀스 여름 안에서 나만 바라봄 로이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들만의 추억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263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중3 딸 오늘 체육대회 하는 날입니다. 유니폼 등번호는 0번 이름은 영희 태명이 환영이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영희라고 했다고요? 아니 철수와 영희에서 힌트를 얻어야지 얘네들은 안 배우나 철수와 영희?
1: 예, 철수야. 너는 그렇게 길을 건너면 안 된단다.
0: 도덕책에 나오잖아요. 철수와 영. 요즘 도덕 배우나요? 도덕 배우나? 윤리, 도덕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안 되는데.
1: 영희야, 오늘 체육대회 즐겁게 하렴.
0: 진짜 영희라고 딱 써져 있는. 요즘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유니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등번호나 이름을 써가지고 하더라고요.
1: 푸진경님 오늘 선곡 어쩜 이래요? 바다를 향해 떠나는 차 안에서 듣는 노래들 너무 좋아요.
0: 참 이렇게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죠. 자꾸 새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또 새 됐다고 그러고 참 집이 있으면은 떠나고 싶고 떠나 있으면 집으로 가고 싶고 하하하 어쩌란 말이냐.
1: 이지연님 5월인데 이런 날씨 수영님이 시원한 에어컨 같은 음악들로만 틀어주시네요. 이런 노래들 없었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 안이 마치 한여름입니다.
0: 자 차는 한여름이 진짜 어떤 차라도 에어컨 아무리 빵빵히 틀어도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창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썬팅을 하고 뭐 하고 지금 이제 얼굴에 그거 이제 주문했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서 다시 돌려보내고 새로운 걸로 주문했는데 얼굴 빨리 가려야 되거든요. 진짜 한여름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물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지만 하루 종일 차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세요. 이승철 오직 너뿐인 나를 황태성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린 마이 데스티니 김지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철이 형이님이 남편 회사에서도 오늘 대공원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런 날씨에 평균 나이 45세 이상이신 분들은 뭘 하실지 궁금하네요.
1: 뭐 체육대회 다 똑같죠 뭐.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개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개주가 이제 매우 느리 아니야. 근데 또 그 와중에 소시적에 또 엄청 달렸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발목 부러진다 그러고 막 인대가 파열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아니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체육대회 때 급 내 소시적에 말이요 이러면서 딱 했다가 빠직. 아우 그런 일들 많으니까 혹여나 지금 운동회 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어르신들 스트레칭 꼼꼼하게 하시고 맞이하시길 바래요. 1699님 출근길에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진짜 머리가 벗겨질 정도의 더위네요. 머리가 벗겨질... 햇빛으로만 다니시나요? 한여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0: 선글라스 끼고 양산 들고 걷다가 신호 걸려서 잠시 문자 보냅니다. 좋은 음악 수영 씨의 찰진 멘트 들으면서 신나게 걸어 제낄게요.
1: 양산과 선글이는 진짜 이제 필수예요. 눈 보호 엄청 해야 되잖아요. 아 저도 그냥 까만 선글이는 너무 답답해서 약간 밝은 색 그 것도 있잖아요. 약간 핑크빛 도는 거 그거 저도 쓰는데 세상에 이렇게 핑크빛이야. 그러면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노래 들으면서 임영웅 물의 알갱이 사랑이 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버스커 여수 밤바다 545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296 하나님. 저 다음 주에 휴가 가요. 유후.
1: 아우, 너무 좋으셨나 봐. 네, 음식점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5월에만 휴가로 4일을 쉽니다. 잘 쉬고 와서 파이팅 해보려고요. 남편이랑 둘이 가고 싶었던 국중박도 가고, 국중박이 제가 몰랐네요. 중국집 어디 유명한 곳인 줄 알았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국중박으로 줄여서 말한다면서요? 핫하다는 성수동도 가고, 저 성수동은 많이 가봤어요. 거기에 박여사가 살아가지고, 그 밑에 저기, 거기 중국집이다! 중국집 몇 번 갔다. 거기 엄청 유명한데요. 이름을 모르고 맨날 들어갔네? 아, 이름 뭐지, 거기?
0: 우리 식구 다섯 강릉도 가려고요. 좋은 시간 될 것 같아 너무 기대돼요.
1: 그 식구 다섯인데요. 커피를 어떻게 하죠? 식구 두 잔 드린다고 합니다. 오, 유고님의 신청곡 아이유.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대전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5: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

0: 거울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3: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3: 얼마?
2: 경리회계는
3: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3: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3: HR365.
4: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3: 얼마나 좋은데요?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8: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8: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8: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0: 유유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행복한 힐링님 사무실이 남대문 시장 근처라 점심시간 이용해서 시장 구경 왔어요. 아들 양말 구입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 아, 이런 날씨 놀러 가고 싶어요. 그거 못하시더라도 시원한 커피로 잠시 시원해지시길 바라면서 드릴게요. 아, 그리고 특별한 곡입니다. 3월 13일 날 신청한 곡을 거의 두 달여 만에 틀게 되었습니다. 홍경민님 듣고 계십니까? 아무따 밴드 알고 있잖아.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꽁 대신 달기라는 표현은 적당한 게 없을 때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대체하는 걸 비유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떡국을 끓일 때 꽁으로 국물을 내는 걸 선호했는데 꽁을 사냥하는 게 쉽지 않아서 달그로 떡국에 국물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꽁 대신 달기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자, 이렇게 달근 꽁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한동준의 FM 팝스를 대체할 건 아마 없을걸요.

0: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아라베스크 노래 Friday Night였습니다. 지땅님이 FM 팝스는 대체 불가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죠. 아유 꽃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군요. 꽃 사진 8063번으로 아카시아 찔레꽃. 이야,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은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꽃인지. 자 한동준의 팬팝스 시작했으니까 이제 2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한번 제대로 즐겨봐야죠. 불금에 어울리는 선곡 좋다고 찰손 브로워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9131번으로 역시 동준님 첫 음악도 그렇고 대단한 능력. 뭐 대단한 건 없죠 제가. 저는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그냥 충실히 성실히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 뿐입니다. 자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죠. 헤임 미스터 DJ 2게스판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8: 관절 연구.

Hot Chocolate의 You Sexy Thing, 그리고 Nolan Senor의 Sexy Music, 그리고 이어서 Rush Trot의 Do You Think I'm Sex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클레멘트님이 와 3연타 섹시 출산율도 올려주는 방송 무슨 소리예요? 농담하신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우님이 한동준의 팬팝스 들으면서 운동하는 게 습관 됐어요. 이제는 음악 없이 운동하면 김빠진 사이다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1777번으로 예, FM팝스 덕분에 오늘도 신납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축구사랑님은 20대 음악다방에서 즐겨 듣던 제가 좋아했던 러시 쇼트 노래라 무척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자, 한동준의 FM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나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그리고 이어서 애니 해슬렘의 Still Life.

FM Pops。내 마음의 보석송.

예전에 저희 세대가 초등학교를 다닐 땐 봄 소풍과 가을 운동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이벤트였습니다. 5월의 어느 날로 소풍 날짜가 정해지면 그 한 달 전부터 동네의 모든 말썽쟁이들과 개구쟁이들은 어찌나 그렇게 얌전해지는지 정말 신기했죠. 가을 운동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색 체육복을 입고 청군, 백군을 구분하는 청색과 흰색 모자를 쓴 학생들은 그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1978년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운동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는 동네의 큰 잔치였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공장지대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가을 운동회 때는 주변의 공장에서 일하는 형들과 누나들도 초대해서 함께 운동회를 했죠. 가을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거행된 선생님 팀과 공장에서 일하는 형, 누나 팀의 이어달리기였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선생님 팀의 압승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육상 선수처럼 질주해서 남자 선생님들의 열세를 단숨에 뒤엎어 주셨죠. 그 두 분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여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 방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하는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집에 없었고 거동이 불편한 친구의 어머니만 툇마루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선생님은 제게 돈을 주고 동네 슈퍼에서 수박을 사오라고 하셨고 그 사이에 선생님께서는 친구의 집을 청소하셨습니다. 친구의 사정이 안쓰러운지 연신 눈물을 훔쳐가면서 청소를 하셨죠.

대를 졸업한 초임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걸레질을 하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해 5월 교육청에서 연락이 안 되는 선생님을 찾아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두 분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이 되신 나의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애정 가득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요. 매년 5월이 되면 두 분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신 선생님.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룰루 위에 To Serve With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3325번으로 별밤님도 욜론님도 제주딸기 산돈님 그레이스님 뷰티 스승의 날 공주임님 퍼플로드리님 문경도련님도 역시 To Serve With Love 오늘 스승의 날이라 신청을 해주셨네요. 오늘 보석성이 어떻게 딱 아주 그냥 적당한 그런 내용으로 왔어요. 클레오파트라님도 스승의 날 딱 맞는 선곡이네요. 수환테크 힘내자님도 오늘 전화라도 드려야겠네요. 그러셨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To Serve With Love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죠. 시드니 포아티에라고 이분이 굉장히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아마 아카데미상도 꽤 많이 수상하셨을걸요. 제 기억에. 참 멋있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시드니 포아티에. 하여튼 영화도 명작을 많이 찍으셨고요. 지난 2022년인가에 아마 세상을 떠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백꽃 여왕님. 오늘의 단골음악 여지없이 나오네요. 그러셨습니다. 김지훈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아오이 찍기님도 감동.

네, 영화 같은 사연입니다. 네. 5077번으로. 와, 가슴 따뜻한 사연이네요.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인 것이 축복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러셨어요.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룰루가 이 투쏘 리들러 불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룰루가. 영화 배우 겸 가수였죠. 룰루가. 마리안느 님도 시드니 포아티에가 선생님으로 나오셨죠? 그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Modern Talking의 Atlantis is Calling. Patty Ryan의 You're My Love, You're My Life. 먼저 Atlantis is Calling.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돼.

0: 진짜요?
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싼 안건설.
3: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4: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5: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2: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징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폴랭카의 You Are My Destiny 은미휴 시인님의 노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하, 이 노래 The Sun Always Shines on Me. 아니, Shines on TV. 예, 함께 들었습니다. 아하, 이 노래였죠. 캔디핑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모튼님이 선곡 딱입니다. 머리 위 태양이 너무 뜨거워졌네요. 하셨어요. 소망님은 날이 너무 좋아서 이문점은 활짝 열고 세제 뿌려가면서 화장실 작은 방 베란다 벽 다 닦았어요. 마음을 청소한 것 같이 개운하네요. 그러셨어요. 야. FM 팝스 들으시면서 저 청소하시니까 좋죠? 어? 이분도 청소. 옥전님도 창문 현관문 모든 문 다 열어놓고 신나게 한디의 팝 들으면서 시원하게 있어요. 그래도 더워요. 그러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봄은 이제 물건 당한 겁니다. 지금.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기냥 CBS FM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치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미래를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마돈나의 노래 Cherish, 그리고 필 콜린스의 Two Heart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까 2부 첫 곡으로 The Sun Always Shines on TV, 이 노래는 김우진 씨도 신청하셨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죠. 아까 1부에 섹시 뮤직 나갔는데 김효영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것도 빼먹었습니다. 아휴 참.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장모님이 연년생 남매 육아를 도와주고 계신다고요. 옆 동네 사시는 장모님 덕분에 아이들 등원도 하원도 도와주시고 매일 처갓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온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렸는데 장모님 좋아하시는 갈비 외식하렵니다. 그러셨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섹시 뮤직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맨날 이렇게 놓쳐요. 네. 3205번으로 아침에 마누라님이 출근하면서 만두 소용 김치를 만들어 놓으라는 과제를 줘서 지금 열심히 칼질하고 있습니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는 지금 정년 퇴직 후 집에서 쉬는 중인데 아, FM 팝스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예, 그러셨어요. 아, 마나님께서 만두 소용 김치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었어요? 김치만 썰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게? 맛있겠다, 근데. 아. 김치만 만드시면 되는 거죠. 만두소를 전체적으로 다 만드시라는 건 아니었겠지. 만두소를 다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자, 노래 이어집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El Amor, 파트리샤 카스의 If You Go Away.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Proud Mary에 이어서 The Archies의 노래 Sugar Sugar 그리고 The Ronettes의 노래 Be My Baby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할리우드님이 Dirty Dancing에 나온 Be My Baby부터 갑니다. 패기 그리고 꿈 가득했던 1988년 내 청춘의 정점이 그립습니다. 그 청춘의 정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그 정점의 그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죠. 음악은 역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여인님이 이른 퇴근 후 가고 있는데 발걸음 가볍게 경쾌하게 걷네요. 엄청 신나요. 그러셨습니다. 사실 이 노래들은

고고장, 이 춤추는 장소가 고고장이라고 불리웠을 때 많이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고고장. 그러니까 70년대죠. 70년대에는 이런 음악으로 춤을 췄습니다. 뭐 춤 이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고고죠. 고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말에 디스코가 이제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는 디스코텍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 다음에는 뭐 닭장도 있었고 뭐 짠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글쎄 8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는 나이트 그냥 이렇게 불려진 적도 있었죠. 예전에 그 락 카페라고요. 그게 락이 흘러나오는 카페가 아니고 락 음악은 아니고 그냥 막 빠른 템포의 노래들이 나오면 그냥 일어서 가지고 무지하게 흔들고 그랬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자 노래 계속됩니다. The Real Group의 I Sing You Sing. The Idea of North, eh? Más que nada.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1: 얼마?
2: 경리회계는
1: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3: 골뱅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탐 존스의 노래입니다. 딜라일라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플러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플러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플러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살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정신건강을 꽉 잡아주는 생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라. 어떤 복잡한 상황도 이 세 마디면 쿨하게 넘길 수 있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때문에 속이 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라, 어차피 내일은 주말이다. 신난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윤수일 황홀한 고백이었습니다. 1554번으로요. 그럴 수 있어. 잘 안 되네요. 양희은 선생님 생각이 절로 나는 한마디네요. 그러네요. 우리 양희은 선배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누군가 우리 정신을 조금 혼미하게 만들거나 이럴 때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라. 요 세 개만 이렇게 떠올리면 잘 넘길 수 있을 듯합니다. 이현숙 씨. 그래, 그랬구나. 내일 주말이구나. 하하, 내일도 출근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기는 거죠. 좋은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장필순 씨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노래는 8178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들국화 내가 찾는 아이, 이혜재 씨가 신청하셨어요. 날이 더워요. 서산에서 안양 가는 길인데 가요 속으로 끝날 때쯤 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 부탁해요. 그래요. 들국화 내가 찾는 아이, 이렇게 좋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잖아요. 조심해서 잘 올라오십시오. 최미숙 씨는 갑자기 선풍기 총동원입니다. 예, 이런 냉방기구들 낮에 자동차에서는 무조건 에어컨 가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워요. 그리고 댁에서도 낮에 계실 때 에어컨을 이제 시작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한 분 뽑아서 그분께는 디저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좋은 음악들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남보현 씨가 정해주신 노래입니다.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권성현 씨의 노래 한여름밤의 꿈, 박윤서 씨 238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금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친구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그리고 찾고 싶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15일 스승의 날이죠. 0533번으로요. 스승의 날이라서 스승님 잠깐 깜짝 방문해서 식사 대접하고 왔어요. 삼계탕을 드셨나 봐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쵸? 삼계탕 같은데? 잘하셨네요. 자, 함께 있었던 소중한 시간 떠올리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범수 나타나.

한마음 꿈이여 사랑이여 75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다 큰 아들을 뭐하러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겠죠. 너만 마이웨이냐? 나도 마이웨이다. 예, 다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알아서 잘할 겁니다. 1936번 초등학교 3학년 첫째와 7개월 된 누뚱이 딸을 데리고 산책 나왔습니다. 낮잠을 안 자고 잠투정하던 아이가 나오니까 잠을 잘 자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유모차에서 잠이 퍽 든 우리 누뚱이 따님의 모습 그리고 옆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동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오빠의 모습이 아주 사진에 잘 잡혀 있습니다. 행복한 이런 모습의 사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9024번 올해 첫 풀베기를 했나봐요. 공원 여기저기서 풀냄새가 솔솔 바람 타고 다니는 듯합니다. 아, 그 냄새 알죠. 풀냄새와 함께 그 풀을 이렇게 베어내던 기계에서 나는 기름냄새 그게 같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 냄새도 좋아요, 저는. 최호섭 씨의 노래예요. 세월이 가면 박정은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돌아온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에어니플.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3: 1인 사장님이라면
14: 얼마?
13: 경리회계는
14: 얼마? 경리
1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4: 얼마예요?
1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4: HR365.
1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4: 얼마나 좋은데요?
1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7: 든든한 내일로요.
16: 네?
1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6: 제대로 가시네요.
1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보람 해화동, 임연경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종숙 씨 2271번으로 정해 주셨던 서른도 사랑의 트위스트였습니다. 트위스트, 다른 어떤 신나는 노래들은 뭐 어깨가 들썩인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트위스트, 발바닥 좀 비비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숙 씨 친구 추천으로 청취 중 추억을 듣는 듯합니다. 그러셨군요. 아, 잘 오셨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추천하기 딱 좋은 방송이죠. 음악 함께 들으면서 추억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이에요. 가요 프로그램 1위 동시간대 1위 김은숙 씨도 커피 쿠폰 받는 방송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샤트리 이예은 전건호가 불러요. 그래 늦지 않았어. 녹색지대의 노래죠. 원래 6066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김기준 씨도요.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15년 전 영화 써니, 서울 진덕여고의 칠공주들, 극중 이름이 하춘화, 임남이, 김장미, 황진희, 금옥이, 복희, 수지. 다들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요? 그 영화 써니 출연진이 부른 빙글빙글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3: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0: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 박소연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남영애 선생님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2000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문정중학교 과학부 부장님이었던 남영애 선생님입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이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문정중학교 과학실험 조교로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남영애 선생님은 늘 따뜻하고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남영애 선생님께 스승으로서의 태도를 많이 배웠고 유쾌한 외유내강의 성품까지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회를, 세상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죠. 저의 결혼식에도 오셨는데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영애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뵙고 싶은 저의 선생님입니다.

한스 밴드 선생님 사랑해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3279 이보미 씨, 최영희 씨, 문소연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아,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문정중학교 과학부 부장님이었던 남영애 선생님.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박소연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 빈명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중학교 때 한참 친구들과 목청 터져라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집니다. 그 노래는 바로 내가, 김학래, 임철우 씨의 내가 띄워드립니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윤미옥 씨 오진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시장의 닭집입니다. 바야흐로 여름맞이로 벌써 손님들이 덥다고 몸보신용 닭을 많이 사러 오시네요. 4913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많은 분들의 이 역량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삼계탕 좋죠. 차현숙 씨 60 넘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뒤돌아서면 생각나지 않지만 집에서 복습하고 있는데요.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네요. 차현숙 씨 볼륨을 조금만 줄이시면서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두고 공부해보는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손흥열 씨, 안양의 만안국민학교 20회 졸업생 동창생들과 캠핑 왔습니다. 곧 캠프파이어 할 텐데요. 모닥불 이 노래 신청합니다. 캠프파이어 하기엔 아직 좀 밝죠. 조금 해가 떨어지면 시작할 듯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타 칠 줄 아는 친구분 계시면 같이 싱얼롱 하면서 노래들이 흐르고 타닥타닥 타는 모닥불이 있고 무엇보다 그 옛날 친구들과의 대화들이 오늘 저녁 이 공기에 꽉 차겠네요. 아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모두 추억 많이 남는 시간 보내세요. 손흥열 씨에게 커피 쿠폰 역시 보내드립니다. 아, 노래를 띄워드려야죠. 미리 모닥불 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솔리드의 노래 천생연분이었습니다. 491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원성남 씨, 유익종 씨의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노래 참 좋죠.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보이는 라디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후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오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장현 나는 너를 7710 문현자 씨 박주연 그댄 왠지 달라요 427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아까 제가 라이브 들려드릴 때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잘 아는 노래인데 그 후렴 부분에서 갑자기 머릿속이 퍽 백지가 되면서요. 멜로디가 안 떠오르는 거 있죠. 기타를 연주하는데. 그랬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땐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좀 틀렸어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 최호섭 세월이 가면을 신청하신 박정은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1415-2271-111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김인순 여고 졸업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

0: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를 해 101일간 전국을 돌며 옛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겼는지를 알고 싶었던 선생님은 기꺼이 그를 모시겠다고 나선 제자를 만나며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자들이 그의 마지막 여정에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용기가 되어 줬을 텐데요. 서로 이어진 마음을 통해 메아리가 돼 돌아온 선생님의 참다운 가르침, 마음 어딘가에 남아 빛나고 있는 스승의 뒷모습을 떠올려보는 저녁입니다.

0: 웨스트라이프의 노래 You Raise Me Up. 이 곡은 두 분이 정하셨는데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틀렸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는 법을,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까지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1585님 그리고 홍영미님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교사의 성공은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교과 내용을 다 외우게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삶의 끝에서의 저자이자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떠난 다비드 메나세 교사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하지만 학교 현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죠. 안타까운 뉴스보다는 참 스승과 그런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르는 훈훈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

저희가 1975년 5월 15일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이 결혼 기념일. 늘상 저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지혜롭게 진행해주는 아내 서혜정님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요. 남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김규동님, 모니카 마틴의 노래 내 인생의 첫사랑, 그리고 밀바의 축제의 노래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내일 아들이 여친을 소개시켜준다네요. 아들아, 너만 좋으면 모두 오케이야. 우리 아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2996님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가수 이름, 가수이면서 영화배우인 이 사람 이름을 알아맞히는 문제. 미국

출신의 가수이자 영화배우. 1940년대와 50년대의 밥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의 인생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수히 많은 양상을 띠는데 미국 내의 소수민족 집단들의 투쟁, 대중음악의 스타일적인 혁명, 영화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에서의 엔터테인먼트, 미국 음악 역사상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물보다도 더 심도 있게 미국의 대중문화를 바꾸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레인 씨는 아버지가 설립한 레코드사에 데뷔해 여러 곡을 히트시키는 등 인기를 누렸고, 위기의 남자라는 영화에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출연한 적도 있죠. 1998년 5월 14일 세상을 떠난 마이 웨이 하면 떠오르는 이 가수이며 배우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수 이름 알아맞히는 문제, 이 사람의 노래 3곡을 들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밥송 퀴즈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가수이면서 배우인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들려드린 곡은 My Way, 그리고 뉴욕, 뉴욕, 그리고 Strangers in the Night. 생각나셨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CBS 레인보우로 지금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스승의 날인 오늘 하늘은 더없이 높고도 높은 하늘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이번 주말과 주일 동안에도 이렇게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때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지치시지 않도록 당분간 건강관리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는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과 대전, 광주 15도, 대구 13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고 원주 32도, 서울과 청주, 광주 3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더불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모두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4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내일 생애 처음으로 트레일 러닝 50km 도전하기 위해서 KTX 타고 아내랑 강릉을 가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7066님 정하신 곡 탐 존스의 노래 Keep on Running.

얼마 전에 정말 반갑고도 뭉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을 20여 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됐거든요. 학생 때 저는 조용하고 자신감도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발표 한번 하는 것도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떨리던 아이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늘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잘하고 있어 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그때는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어린 저에게는 참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가끔 학교에 찾아가 인사드리곤 했는데 선생님 얼굴만 뵈어도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든든했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 오면 다시 또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는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타지로 가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꼭 연락드려야지 그랬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선생님 생각은 자주 났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돌아보게 되고 선생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생각하곤 했죠.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얼마 전 정말 우연히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긴가민가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선생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학창시절의 제가 그대로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고 선생님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제게 선생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공부보다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을 먼저 가르쳐 주신 분. 20년 만에 다시 만난 선생님을 보면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선생님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푸름잉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큰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들의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유영택님. 영원히 기억하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는 건 행운입니다. 반가운 은사님을 뵙는 행운을 만났으니 두 분 좋은 인연이 영원하시길. 6290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푸르밍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리타 칼립소의 노래였습니다. To So With Love. 이 곡은 여러분이 정하셨는데 3857님 그리고 이준호님, 한웅수님, 그리고 골드님, 또 3672님

같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곡을 동근님도 보내주셨는데 스승의 날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초등학교 동창들과 졸업한 지 52년 만에 6학년 3반 이영구 선생님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온양원천 초등학교 45의 동창들 모두 건강하게 만나길 바란다 하시면서 같이 정하셨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1: 참 좋은 여행.
1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 어릴 때 칭찬을 들으면 평생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죠. 그래서 저도 손녀들에게 예쁜 말만 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하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핑크 공주님이. 페스트볼의 더보이가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임스 라스탁단의 코노래 아침. 이 곡은 6947님 보내주신 곡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아빠 처음으로 만난 날입니다. 엄마 아빠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4773님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팝송 퀴즈는 미국의 가수이자 영화 배우인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들려드린 곡은 이 사람의 노래 My Way, 그리고 뉴욕 뉴욕, Strangers in the Night. 미국 음악 역사상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외하고 어떤 인물보다도 심도 있게 미국의 대중문화를 바꿨다고 평가받고 있죠. 1998년 5월 14일에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은 프랭크 시나트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해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마릴린 먼로의 노래 Live of Noritan 3526님 정하셨고요. 제 딸은 고3 담임인데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학생들이 춤과 노래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바쁜 수험생들인데 잠시 시간을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학생들이 너무도 고맙고 귀엽네요. 올 수능 모두 원하는 결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희님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남편하고 둘만 사는 단촐한 살림이다 보니 지난해 담근 김장김치를 아직까지 먹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열무김치 좀 해먹지 하는 남편의 말에 부랴부랴 열무 사고 풀국 쏘서 자박자박하게 열무김치 담고 이제 설거지 끝내고 문자 보냅니다. 9720님 저도 아직 김장김치 먹고 있는데 진짜 열무김치 담궈 봐야겠네. 그죠? 시원하게.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람보르 곱돌림이 정하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The Girl is Mine.

커피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타임. 조선 인조 때 학자 홍만종의 수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나무 위에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 독사가 죽게 되는데 독사는 죽으며 독을 내뿜어 까마귀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까마귀는 암꽁으로 독사는 멧돼지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멧돼지가 칡뿌리를 먹다가 우연히 떨어진 바위에 그만 꽁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 후 암꽁은 다시 사냥꾼으로 태어나 멧돼지를 쏘려고 하죠. 하지만 나쁜 인연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화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없는 일들이 같은 때에 일어나서 오해를 받거나 난처하고 억울한 상황일 때 쓰는 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큰딸과 지금 교생 실습 중인 둘째 딸, 그리고 19년째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엄마까지 가족 톡에서 서로에게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네요. 가족이 모두 선생님이시네.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4140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브릿지 오브 트러블 도어터, 스티비 원더의 노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는 0544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관계없는 일들이 같은 때 일어나서 오해를 받거나 난처하고 억울한 상황일 때 쓰는 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로라 피제널의 히스토리아 데 운 아모르 2380님 정하셨고요. 루이스 미겔의 에레스투는 2727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오비일학이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하고 퀴즈 풀었습니다. 9392님 저희 아기가 너무 밥을 안 먹어서 힘든데 윤서야 밥 많이 먹어 라고 해주면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윤서 밥 잘 먹어야지. 7714님 1965님 5246님 당신 멋져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초등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 버린 몽당 연필들 주워다 모은 게 한필통 가득이다. 상처 입고 망가지고 달아질 대로 달아진 키작은 녀석들 글을 쓸 때마다 곱게 다듬어 볼펜 깍지에 끼워서 쓰곤 한다. 무슨 궁상이냐고 번번이 빈잔을 해대는 아내. 아내도 나에게는 하나의 몽당 연필이다. 많이 닳아지고 망가졌지만 아직은 쓸모가 남아있는 몽당 연필. 아내 눈에 나도 하나의 몽당 연필쯤으로 보여졌으면 싶은 날이 있다. 나태주 시인의 몽당 연필. 누군가의 모난 모습을 보거든 세월에 닳고 상처입어 그런 거라고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 주었으면 합니다. 몽당 연필도 볼펜 깍지만 끼우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부족함을 덮어주는 깍지가 되어 남은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갔으면 합니다.

엑스트림의 More Than Words 0537님 정하신 곡입니다. 친구랑 듣고 있습니다. 고1 때 만났는데 어느덧 50대 중반 우리 친구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마워 하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9583님 지난주에 암진단 받고 오늘 병원에서 두 번째 검사 받고 왔는데 검사만 받았는데도 벌써 지칩니다. 그래도 주변에 걱정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까지는 마음 무너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바비바님 요즘에는 의술도 좋죠. 좋은 약들도 많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힘내시기 바라요. 아자아자 비바비바님 오늘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4269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0: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올드펍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3: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폐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영화 홀랜드 오퍼스에 나왔던 노래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를 신청합니다. 고황산 팬더님의 정하신 곡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입니다.

0: 닥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또 갑자기 너무 더워진 이 날씨 때문에 안절부절 못한 그런 하루는 아니셨는지요? 아유, 그래도 사람을 앞에 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보단 다른 게 낫네요. 아무튼 뭐 때문에 안절부절 하셨든 사람 때문에 안절부절 하진 않았음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마음이 편안한 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2018년 2월에 정든 교단에서 정년 퇴직을 했죠.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굵은 땀방울을 흘리던 제자들 모습이 떠올립니다. 요즘 학교 현장이 힘든 것들이 많아졌다지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면서도 오직 학생들만을 생각하는 모든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하고 용환천님 교직에 계셨군요. 네,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자고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유정석 질풍가도 오늘 첫 곡으로 정말 질풍가도를 달리는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는 선생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진짜 아이들 때문에 평생 안절부절 못하신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또 좋아서든 싫어서든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일이 뭐였는지 저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죠. 샵 9390 문자는 샵 9390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문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저와 대화 나누면서 마무리를 잘 해보죠.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왕타 시원해 왕왕 타왕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8: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크루지오님 정해주신 권진경 강변연가, 또 누리마루님 김원중 바위섬, 처얼썩 끼룩끼룩 하는 이 바다 소리들이 시원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한 여사님이 지금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장미축제를 갈까? 일을 더 할까? 어떡하지? 그냥 축제에 갈까요? 한 여사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셔야죠.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축제에 갈까요? 라고 쓰신 걸로 봐서 가는 쪽으로 마음이 이미 한 두어 발자국 더 움직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장미축제는 이제 올해 며칠만 지나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은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건 하고 사셔야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세요. 장미꽃이 눈앞에 왔다 갔다. 우리 남매 아빠님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6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사님 만나서 저녁 먹고 헤어졌죠. 저희 아이들이

내레이션 준비하고 떡 준비해서 다녀왔는데 선생님을 계속 만나왔지만 항상 새로워요. 지금은 영어학원 운영 중이신데 아이들에게 열정과 관심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멋지신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서 청해주신 곡 함께 듣죠. 이선희 갈바람.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현이와 덕이 진규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개월님 오늘 많이 더웠죠? 아이스크림만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어요.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또 조형일님이 일산에 계시는데 날씨가 아주 푹푹 쪄요. 벌써부터 푹푹 찌면 어떡해요. 이제 시작인데. 오늘 저녁 순댓국과 머릿고기 먹고 들어갑니다. 산책하면서 이상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청해 주셨고 이선희 갈바람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임선영 님이 아파트 동대표인 저는요. 강아지 배변 문제 때문에 아주 안절부절이에요. 제발 견주분들 제가 동대표 된 지 1년 반이 됐는데 동대표가 아니라 변대표가 된 것 같아요. 반려견들의 변대표요. 제발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봐서라도 꼭 볼일을 보고 난 다음은 치워주세요. 야, 대체 어느 아파트입니까? 요즘도 이렇게 매너 없는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나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는 양심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

어려운 일이에요. 꼭 반드시 우리 임선영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아지들 반려견들의 변은 반드시 치워주셔야 하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정필자님이 오, 안절부절 못한 하루가 아니라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은 하루였습니다. 어르신께 따뜻한 마음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신가 봐요. 근데 이 글자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인별그램에 이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요거 인별그램에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내한테 너무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하나마 받아주세요. 선생님 앞날이 영원하기를 유옥자. 아주 삐뚤삐뚤 정성껏 쓰신 어르신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자한테 마음의 선물을 받으셨군요. 정말 잘하셨네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5356번으로도 청해 주신 곡이에요. 해바라기. 모두가 사랑이에요.

0: 다니고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1부 끝곡은요, 미수님 청해 주셨습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사랑하는 혜지님과 따님이요, 그쵸? 엄마 초록이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혜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글 주셨어요. 고은이 정난 사랑해요 전해드렸습니다. 조영일님이 아 카페가 따로 없네요. 1,500원짜리 편의점 커피 하나 넣고 벤치에 앉아있으니 인류 카페입니다. 행복한 동행 듣고 있으면 공원 사람들이 음악을 듣겠다고 모여들어요. 와 진짜 막 모여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일님. 근데 오늘 명색이 스승의 날인데 요즘 진짜 너무 우리 스승님들의 권유도 그렇고 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도 너무 안타깝죠. 카네이션도 케이크도 캔커피 하나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님들을 제가 한번 위로해 드릴까?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제가 라떼 한 잔씩 대접할게요. 그래도 이제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선생이다 하는 인증사진 하나씩 보내주시면 10분께 라떼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인증사진 하나씩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 중.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일 모레 참석하면 볼 수 있는데 못 가요. 민들레님, 그렇게 보고 싶으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생방송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저는 귀를 쓰고 갈 것 같은데. 에이,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쵸? 타샤니 하루하루, 또 파이프라인님 청해주신 제이 어제처럼 두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하고 식사하고 걸어서 엄마 집으로 가는데 엄마 등이 너무 많이 굽으신 거예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은하님. 아이고, 마음이 예쁘기도 하죠. 또 3375번으로 주말 부부시군요. 3년 넘게 파주에서 서산으로 갑니다. 주말 부부예요. 벌써 10만이 훌쩍 넘었어요. 자동차 10만 킬로가 넘었어요. 저희 언니는 저보고 피곤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나라를 구한 건 남편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남편이 저와 나이가 같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자주 듣는 곡, 예, 들려드릴게요. 볼륨 조금 높으시고 졸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송골매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래도 명색이 오늘 스승의 날인데 참 카네이션도 받을 수 없고 케이크 한 조각도 받을 수 없는 우리 선생님들 행복한 동행에서 위로 한번 합시다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들 인증 사진 한 장씩 보내주세요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동행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어요. 와, 그래서 처음엔 10분께 라떼 한 잔씩 드리겠다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20분께 선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왜 나는 안 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벤트는 수시로 제가 자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오늘 선물 라떼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아무튼 보내주신 사진들 제가 잘 봤으니까 저만 보기 너무 안타깝네요. 차마 이 사진들은 인별그램에 올릴 수가 없어서 초상권과 관계된 것들이라 올려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분께 지금 계속 라떼를 한 잔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현님 청해 주신 이수미 여고 시절 왕진님 또 핑크공주님도 와 위로하는 미로의 노래예요. 그래요. 허영란 날개 또 더블루 그대와 함께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으셨고요. 심신입니다.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0: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고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 2부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스승의 날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마음을 그냥 정말 마음만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오늘 20분을 선정해서 라떼를 한 잔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은영님이 교사라는 일이 행복하면서도 쓸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오늘인데 위로 감사합니다. 모든 선생님들 우리 파이팅해요. 또 3625번으로는 우리 학생들하고 행복하고 싶은 교사예요. 또 7599번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시라고요. 오늘 행복한 동행 감사 인사로 피로가 풀려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제가 곡 소개 조금만 이따 할게요.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변진섭 숙녀에게 또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였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아,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하기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하나하나 학생들 마음에 맞는 색을 찾아서 칠해주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오늘 끝곡은 9999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와 제가 늦게 봤어요 사진을. 바닷가 모래 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행복한 동양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는데 너무도 평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강원도 고성이네요. 이 노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성호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학창시절 오래된 공책이나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보면 내용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어진 밑줄, 한쪽에 작게 적힌 메모, 그리고 어쩐지 응원을 해주는 것만 같은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에요. 그때는 평가와 채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누군가 나의 하루를 꽤 오래 정성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자라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죠. 잘못된 문장을 고쳐주던 마음, 잠깐의 침묵까지 알아차리던 눈빛, 괜찮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한 사람의 하루를, 인생을 오래 붙들어주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은 스승이라는 이름보다도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준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 날.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장우 청춘 예찬 전해드렸어요. 이 노래는 7605번으로도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스승의 날이에요. 사회인이 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조금 멀어진 날 같긴 하지만 이 날이 되면 그래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옛 교정 풍경도 생각나고 복도의 냄새도 떠오르고 쉬는 시간의 추억 뭐 이런 것들도 따라오고 그때는 평가와 채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오래오래 지켜봐주던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몬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잘 오셨어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장필순, 한동준, 내 마음의 풍금, 딸기산도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 권진원의 Beautiful Tonight 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이병희님 보내셨네요. 맞아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보내는 밤입니다. 하셨고요. 세상을 걷다님, 스승의 날 사행시, 와, 보내셨는데요. 저도 아직 미리 안 읽어봤어요. 스무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하시며, 승리보다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 알려주신 의지의 버팀목 같은 선생님 덕분에 날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5살 친구들의 선생님이기도 해서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색종이에 삐뚤빼뚤 그린 하트부터 마음이 담긴 선물까지 두 손보다 마음이 더 묵직하고 따뜻한 퇴근길입니다. 저도 먼 훗날 기억될 수

있는 스승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자 다짐해 봅니다. 아, 선생님이 직접 쓰신 사행시라서 뭔가 더 뭉클하고 마음을 더 울리는 느낌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 네, 애쓰셨어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사랑이. 9383번으로는 오늘은 스승의 날 센터에 우리 회원님이 손수 시루떡을 만들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재미를 느꼈어요. 아주 아주 즐거운 하루였네요. 사진, 떡 사진을 보내주셨을까? 와, 예쁘다. 떡 시루떡 케이크네요. 맛있게 잘 나눠 드셨나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532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한밤의 여행자.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대지가 조용히 엉그러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실한 땅의 시간을 따라가 보고 싶어서 박경리 선생님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박양. 지리산 자락 아래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마을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실제로 뿌리 내렸던 땅인 만큼 평살이 최참판 때부터 들러볼게요. 눈길에 따라 천천히 들어가면 들판 한가운데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고 그 뒤로 초가 지붕들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 풍경 너머로 묵직한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기가 바로 최참판 댁이네요. 소설 속 공간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 사랑채와 안채, 별당과 마구간도 있고 잠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이곳에선 마당 한가운데에 한번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뒤로는 지리산 능선이 조용히 받쳐주고 처막 끝에는 5월의 햇살이 단정하게 걸려있고 그렇게 고요의 공간 속에 머물다 보면 사람 사는 시간이라는 게 결국 이런 풍경 속에서 흘러나왔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죠. 최참판댁을 내려오면 이번에는 너른 평사리 들판이 펼쳐집니다. 5월의 들판은 보리가 한창 바람을 타는 계절이라 초록과 황금빛 사이 어딘가의 색들이 일렁거리죠. 바람이 지날 때마다 보리들이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쉽게 정리되지 않았던 사념들이 조금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참, 최근에 평사리에 있는 동정호가 경상남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원래는 습지였던 곳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대와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철새들도 사람들도 쉬어가는 고요한 호수가 됐다고요.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니 물결 위로 바람이 번지고 갈대 사이로 초여름의 빛이 스며듭니다. 어느새 우리의 시간이 여기까지 와 있었네요. 섬진강 바람이 지나가는 평사리 들판처럼 5월의 중순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 느슨하고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를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오연준이었어요. 바람의 빛깔.

학교에 갇힌 것 같고 시험 성적에 매이고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그 시절. 선생님들이 돌봐주시던 시절이 누군가를 돌보고 키워야 하는 입장이 되고 나서야 네, 선생님들의 마음과 고생을 느낍니다. 사회에서 만났을 때 기억해 주시고 반겨주시던 지금은 돌아가신 은사님들 생각이 나는 하루입니다. 월화독장님. 우리에겐 한 분이지만 선생님에겐 참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찾아갔을 때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는 거 보면 참 감동이죠. 네, 두 곡이었어요. 더 클래식의 해피아워 그리고 이현석의 노래였습니다. 학창시절.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최선의 환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녔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극곡 업타운입니다. 내 안에 그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시간.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옛 추억이 되살아나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향이 입안에 가득하니 참 기분 좋은 느낌. 오늘도 포근히 안아주는 꿈 잘 듣습니다. 4791 번으로 보내셨어요. 아카시아를 한입 베어 물어본 적 저는 없는데 어떤 맛인가요? 향은 아는데 맛은 어떤지. 네, 남겨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44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김태영, 오랜 방황의 끝.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절세의 왕 절조.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랜만에 발걸음 듣고 싶네요. 제 노래방 애창곡이거든요. 막 따라 부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놈의 첫사랑은 5150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을까요? 따라 부르셨어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정민의 무한지혜였습니다. 아내랑 같이 라디오 틀어놓고 듣는데 아주 낭만 폭발이네요. 노래들 참 좋습니다. 주드추님 네, 보내주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아까 1부에 학창시절 뭐 선생님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0005번으로도 성적표, 통지표, 네, 선생님이 쓰신 그 말씀을 이렇게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5학년 2학기, 어휘력이 풍부하고 언어 구사가 논리적이고 사고력 판단이 매우 우수합니다. 오늘 오프닝 듣고 비공개 블로그에서 찾아왔어요. 그렇게나 똑쟁이였던 이 어린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세상 멍충이였어요. 아, 우리 꾸모님한테 멍충이라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있어요. 내가 눈이 너무 기준이 높아진 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학생 딸이랑 단둘이 일본 여행 와서 같이 듣고 있어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함께 있으니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것도 지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 미녀님. 나연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건강하고 넌 하고자 하는 건 다 잘하리라 믿어. 잊지 못할 추억과 사진 많이 남기고 가자. 그래요. 이건 이랬고 저건 그랬고 뭐 후회하고 뭐 바꿔보고 뭐 이런 얘기보다 앞으로의 일들 있잖아요. 넌 잘 될 거야. 믿어.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랑의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9920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5월의 싱그러움과 어울리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싶네요.

제곡이었습니다. 케이윌의 가슴이 뛴다. 이수원님이 정해주신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까지 들으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 시작 수박 첫 오픈 네, 453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딱 봐도 맛있네요. 달게 생긴 수박이네요. 이게 줄무늬가 선명하고 진할수록 맛있다고 하죠. 네, 달게 시원하게 잘 드시길 바라고요. 일본 고베 출장 잘 끝나고 듣고 있어요. 외국에 와서도 좋은 방송 들어 좋습니다. 소라이오님, 네, 듣고 계신가요?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올해 첫 캠핑을 와서 꿈은 듣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별이 엄청 많은 밤이에요. 오늘도 좋습니다. 찐파랑님. 소리가,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개구리 울음소리. 혹시 물소리도 들리는 곳인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2452번으로 정해주신 강타의 노래네요. 북극성.

0: 우리 아기 때이 노래 들려주면 서럽게 울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신다고 내꼬님이 보내주셨어요. 아기 때 슬픈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우리 내꼬님이 아이를 품고 계셨을 때 노래를 슬플 때 들으셨다거나 그랬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우는 모습도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보아의 늘그 전에 들으신 노래 강타였습니다. 북극성.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츠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 리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너무나 바쁜 요즘 어릴 때 그리고 학창시절이 많이 생각나고 그리워집니다. 푸하님이 네, 청해 주셨어요. 노영심의 학교 가는 길 연주곡 남겨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땅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Sixpence None the Richer의 노래입니다. There She Goes.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스승의 날이었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봄보다는 여름 같은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실 건지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아끼는 노래도 나눠주십시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5: 반총물
4: 굿즈
5: 반총물을 고려하라
4: 휴브코 굿즈 고려
6: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7: 요리래.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원하디스의 You and Me Song 함께 했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평택인데요. 무더운 날씨입니다. 올 여름이 걱정되네요. 9849번님.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엔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의 좋은 날씨를 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4504번님, 생일 축하해주세요. 다소 버거웠던 일상이 생일 이후로 무탈하기를 바라봅니다. 역시 축하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하고요. 청하신 곡도 같이 듣죠. 넬리 스파이스의 고백, 권진아의 Fly Away 이어집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순간도 희미해져 갔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나는 이런 평범한 사람. 누군가의 별이 되기엔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도 난 가네. 나는 나의 길을 가. 소나기 피할 수 없어. 구름 위를 날아 어디든지 가. 외로워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나의 길. 다가올 시간 속에 너는 나를 잊은 채로 살겠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조금은 남아 있을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마음처럼 쉽진 않겠지만 꼭 한번 떠나보고 싶어. 나는 이런 평범한 사람. 많은 세월 살아왔지만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서 난 가네. 나는 나의 길을 가. 소나기 두렵지 않아. 구름 위를 날아 어디든지 가. 외로워도 웃음 지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네. 그게 나의 길.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순간도 희미해져 갔어.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입니다. 산들산들. 산들.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 노래 읽는 밤에서 같이 읽고 들어봤고요. 한희정의 우리 처음 만난 날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퍼플 오드리님 신청곡입니다. 이글스의 노래 The Sad Cafe.

이글스의 The Sad Cafe,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함께 했습니다. 프리바다님, 오래된 시집 한 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91년에 발간된 김미선님의 편지를 주문해서 읽고 있어요. 언제나 늦은 밤 함께하는 방송이지만 오래된 시집을 보면서 음악 들으니 잠시 시간여행을 하는 착각이 듭니다. 십수회가 지나 이젠 오그라들기까지 하는 오랜 시어들에서 새로운 감성을 느낍니다. 그때 그 영원할 것 같던 사랑, 이제는 예순을 눈앞에 보는 나이. 같은 하늘 아래 곱게 나이 들어갈, 아니 아직 내겐 소녀로 남아있는 사람이 생각나서 몇 자 주절거립니다. 항상 늦은 밤에 어울리는 멋진 선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중고 시집엔 가끔 첫 장에 누군가 거쳐간 흔적에 짧지만 가슴 와닿는 메모들을 만나게 되는 건 비밀이랍니다. 남기셨는데 요새 이런 거 안 비밀이란 말 쓰는 거 아세요? 이런 건 안 비밀이죠. 프리바다님의 사연 보니까 중고 서점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보물을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책 읽으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주십시오. 넬리의 딜레마, 블루의 원 러브 두 곡 듣죠.

넬리 켈리 롤랜드가 함께한 딜레마, 블루의 원 러브였습니다. 5340번님,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족 모임도 많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딸 셋, 딸 부자 아빠이면서 손주 녀석들이 7명이나 있는 72세 할아버지예요. 손주들이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흐뭇합니다. 행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음꽃 피는 하루가 행복이죠. 그쵸. 진짜 참 행복을 누리고 계시네요. 보통 이렇게 딸 셋 키우신 분들 보면 노년에 외로울 틈이 없으시더라고요. 따님들이 워낙 북적북적 즐겁게 모이시기도 하고 잘 해드려서, 게다가 손주까지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바쁘실까요? 주변 친구분들이 많이들 부러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340번님, 따님들에게도 시작하는 밤 알려주세요. 같이 들으면 또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아진답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내지의 연주 Sir Duke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카롤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이었습니다. 이 곡 690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어제 집사람과 첫째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숙제를 끝냈다고 하는 둘째와 잠시 나와서 도서관에 같이 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읽어보고 싶었던 소설책 하나 골라서 읽고 둘째는 학생용 잡지 하나 골라서 보다가 결국은 또 휴대폰으로 눈길을 돌리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같이 봐서 좋았습니다. 집에 가면서 엄마와 누나 공부하느라 힘들 테니 맛있는 거 사가자고 과일가게에서 체리 한 팩을 샀네요. 오랜만에 다 같이 체리 먹으면서 보냈던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네, 아, 사연 속에서 행복이 뚝뚝 묻어납니다. 이게 행복이죠. 요즘 체리도 맛있고 수박도 맛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날은 더워지지만 그만큼 과일이 맛있어질 겁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1: 도심지 공사.

스승의 날이면 꼭 생각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To Sir with Love, 리타 칼립소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버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이어서 들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날도 OK님. 지방에 출장 와서 숙소에서 혼자 듣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살짝 우울한데 시작하는 밤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며칠 혼자 지방에서 보내야 하는데 매일 밤 들어오겠습니다. 네, 매일 좋은 음악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4304번님, 주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플래시댄스 OST에서 듣고요. 글로리아 스테판 앤싱크의 Music of My Heart, 자넷 잭슨의 Again 세 곡 함께 할게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러브홀릭의 놀러와 였습니다. 6346번님, 인천에서 50대 남성입니다. 보안 업무로 출근했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듣습니다. 직원들 같이 듣자고 해서 순찰 끝내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루의 힘든 일과를 좋은 음악으로 잘 이겨냅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같은 일이라도 밤에 하면 훨씬 더 힘들잖아요. 지금 깨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함께하는 음악이 마음 잘 맞는 친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스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두 곡 같이 듣죠. 나를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앞서 들은 곡 라즈베리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였습니다. 한낮에는 정말 한여름 같은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여름 냄새 나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곡들이 있잖아요. 저는

영화 뉴욕 뉴욕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리사 미넬리가 함께 부른 블루문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인코그니토 밴드 연주 콜리브리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755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이 작가의 이름은 장피에르 클라리스트 플로리앙입니다. 그의 소설 셀레스틴에 수록된 시 한 편이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곡가 장폴 마르티니가 곡을 붙인 노래죠. 바로 플레즉 다무,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선율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적인 팝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Can't Help Falling in Love죠.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 간다 이런 노랫말이에요.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은 난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노래합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당신과 나의 사랑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고 고백하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랑이든 다른 무엇이든 가끔은 어쩔 수 없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Can't Help Falling in Love. 원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죠. 리베란테의 노래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최근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수록곡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명곡 중에 하나죠.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난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참 유명한 고백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고 결국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음악이나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순간들. 어쩌면 정말 소중한 선택들은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너무 따져보려 하지 말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으로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음에 이끌려서.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룻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6번 2장조 바흐 작품번호 1035 가운데 3악장 시칠리아노 보내드렸습니다. 장피에르 랑팔의 플룻, 롤랑 피드의 첼로, 그리고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802번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제 모습을 보면 너무도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아 학생들에게 많이 미안하네요.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보다는 야단치고 다그치는 제 모습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란 학생들이 실수하고 낙심했을 때 그들에게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며 용기를 주는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참 어리석죠? 신청곡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 멋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참 좋으신 선생님이네요. 근데 저도 학생 가르치지만 가르치다 보면 언제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성향도 잘 파악해서 뭐 따뜻한 말도 했다가 조금은 따끔한 교육도 했다가 뭐 그래야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신 게 느껴집니다.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 플랫 장조 작품 번호 53 예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랫 장조 영웅 보내드렸습니다. 예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3802번님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보내신 신청곡이었습니다. 북한산 그녀님이 아, 이 신청해 주신 사연자님 분명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애정하는 키신의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덕분에 잘 듣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라고 말씀 주십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남 오녀의 가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위로 셋, 아래로 셋의 형과 아우를 둔 자식 중 딱 정가운데를 차지한 아들이었다.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어질고 착한 나의 부모님은 어느 동네 어느 고을에서 살든 굳은 일을 앞서하시고 늘 근면함을 보여주시며 칠남매를 키워내신 내공은 더 높고 넓은 가르침으로 나를 깨우고 세워주셨다. 우리 아버지는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시기까지 너무나도 짧은 인생에 그야말로 시골 촌부로서 적은 농토에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시면서 나를 키워주셨지만 내가 겨우 철이 들어 세상에 없는 당신을 어려울 때마다 울부짖으며 찾게 했던 아버지시다. 공직에 들어와 한 단계 승진할 때마다 왜 지금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건지 하고 찾게 한 우리 아버지. 어릴 적 고관절 탈골을 치료하지 못해 불편한 다리임에도 콩밭 메고 칠남매

가사를 기르시고 가사 역시 빈틈없이 다 하시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런 공덕으로 천수를 누리고 가신 우리 어머니. 이제는 모두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을 계산하면 반수밖에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되어 어려울 때나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늘 생각나게 하고 눈물 짓게 하셨고, 반대로 모질긴 하지만 아버님 몫까지 다 살고 돌아가신 어머니. 크게 한번 웃지 않으시고, 크게 한번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크게 한번 화내지 않으시던 덕성으로 나를 키워준 어진 부모님은 내가 잘 자라도록 나의 머리 위에서 영양제를 뿌려주신 둘도 없는 소중한 분들이셨다.

가난이라는 계급장을 평생 달고 당신의 허기짐과 부족함은 채우실 생각조차 않으시고 오직 자식들의 안위만을 걱정하시면서 살아오신 어진 나의 부모님. 성민은 불같이 급하지만 끝내 인내하시면서 인성으로 가정을 다스린 우리 아버지. 자식들에게는 큰소리 한번 안 하시고 그저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나는 칠순을 살면서 늘 우리 부모님의 어진 토양에서 자란 나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없이 살면서도 늘 선을 실천하시고 남탓하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시던 부모님의 성품은 나를 이끌어주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아버지, 어머니였다고 자랑하고 싶다. 부모님 덕분에 나도 지금 좋은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정말로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Splenda in the Grass, 핑크 마티니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 1번의 1주제를 모티브에서 만들어진 곡이죠. 모티브는 아니고요. 샘플링한 곡이죠. 제가 음악 앞에 소개했던 이야기는요. 작가 윤명혁의 책 어느 완주자가 보내는 다정한 안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저자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자연스럽게 그려지네요.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았어도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묵묵히 내어주셨던 많은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 말이죠. 특히 머리 위에서 영양제를 뿌려주신 분들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기다림 또 사랑을 양분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나도 저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처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결국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또 좋은 어른이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오늘은 마음속으로라도 부모님께 한 번쯤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스승의 날인데 또 작가님이 이 부모님 생각을 하는 글을 소개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또 스승님 이야기하고 계세요. 유냐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수업이 오후라 매일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는 호사를 누리고 있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아노를 그만둡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피아노를 칠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길 바라며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내서 잘 가르치라는 의미로 이 곡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교육들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은 시켜주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오히려 그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뭐 공부를 조금 더 예전보다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하죠. 음악 배우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유냐님 힘내시고요. 많은 학생들이 또 좋은 음악 배워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을게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번호 64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말스예요. 말스 얀손스가 주연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64가운데 3악장 말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말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우리 피아노 선생님 유니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저의 소품집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차르트의 론도 A단조 쾌일번호 511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음반에는 모차르트의 두 곡 그리고 하이든의 한 곡 이렇게 고전시대 세 곡이 담겨있는데 공교롭게도 세 곡 모두 단조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모차르트와 하이든은 전체 작품

작품 가운데 장초의 비중이 훨씬 압도적인 작곡가들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꼭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저는 유난히 이런 단조의 색채에 더 마음이 끌려 있었나 봐요. 오늘 들으실 론도 A단조 역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밝고 투명한 모차르트보다는 조금 더 고독하고 내면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는 음악인데요. 상대적으로 또 다른 론도 D장조랑 비교하면 굉장히 어두운 편이죠. 론도라는 말은요, 하나의 주제가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형식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돌아오는 선율은 마치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어떤 기억이나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15년 전에 제가 유난히 사랑했던 모차르트의 또 다른 얼굴,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모차르트의 론도 A단조 쾌일번호 511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경준님이 모차르트의 귀한 단조 론도 15년 전 정원님은 이 곡을 어떤 느낌으로 연주하셨을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해지는 그리움, 애틋함, 슬픔을 강요하지 않는 단조가 마음을 잔잔히 적셔주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음악보다 더 멋진 리뷰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진하게 막 엉엉 울고 막 슬프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담담한 그런 슬픔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이태리 민요 비에니 솔마르 바다로 가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문경 도련님의 신청곡이고요. 1부 끝곡으로 띄우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은 김동현 씨 이원주 곡연 테너 존 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존노 씨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 방문했을 때 저랑 함께 연주했던 라이브 음원인데요. 참 아름다운 가곡이죠. 연.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이 연은 하늘에 날리는 연이 아니라 인연 할 때의 그 연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 Over the Rainbow 워낙에 많은 버전이 있죠. 오늘은 요요마의 첼로와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경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

프라코프의 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나셨네. 스테판 클레어베리가 주연한 고음악 아카데미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정화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차오, 좋은 아침. 여름이 왔어요. 아주아주 먼 옛날. 오늘은 이렇게 덥지 않았죠. 제가 쪽두리 쓰고 결혼한 날이었거든요. 아침 식장에 가는 골목길 맑은 날씨를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 동무들께 안부 남깁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오늘 결혼 기념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옛날엔 또 5월이 이렇게 덥지 않았었겠죠? 아주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셨어요. 음악 동무들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고요. 축하드리고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민들레 영토님도 사연 보내오셨는데 오늘은 저와 남편의 생일입니다. 남편은 음력 생일을 지내고 저는 양력 생일을 지내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양력 생일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참을 따로 생일 챙기다가 10년 전쯤부터 같이 양력으로 지낸답니다. 3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저희 부부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게다가 내일은 결혼기념일이라 저희에겐 뜻깊은 5월이네요. 와, 아유 정말 엄청난 인연이세요. 부부가 같은 날 생일이시라니요. 그리고 또 결혼기념일은 그 다음날 다 같이 합쳐서 크게 파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화창하고 찬란한 날씨인데 이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두 분의 삶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추억의 시그널 음악과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김미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김미식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인생은 아련한 추억이며 세월이 가면서 실존은 덧없이 사라지고 추억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추억 중 기억에 남는 방송 시그널 음악을 마주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방송국에서 틀어주던 영화에 대한 추억입니다. 지금이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손쉽게 감상하지만 7, 80년대에는 TV에서 주말에 방송하는 영화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온 식구가 영화를 보기 위해 안방에 둘러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나오고도 끝없이 이어지던 광고 때문에 영화를 못 보고 잠이 든 기억도 생각나고 지금보다 많이 풍요하지는 못했어도 정감 있고 푸근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로드리고의 아랑회즈 협주곡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베르나 밀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토요명화 시그널이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맞아 맞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그 영화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그 뭐 VHS 뭐 비디오 테이프 나온 것만 해도 한참 뒤고 그전에는 TV에서 틀어줘야지만이 집에서 영화를 한편 겨우 볼 수 있었으니 그때 이 주말에 보여주는 영화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의 큰 행사였겠죠. 오늘 들으신 이 아랑회지 협주곡의 선율도 많은 분들께는 영화 자체보다 그 먼저 그 시절의 공기와 또 함께 TV 앞에서 모여있었던 그 가족들의 모습부터 떠오를 것 같은데요.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음악일 것 같은데요. 아, 추억이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 이야기보다 먼저 소리와 분위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토요명화 또 쌍벽을 이뤘던 주말의 명화가 있었죠. 요 음악인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 너무 기억나죠. 토요 명화는 K본부 그리고 주말의 명화는 M본부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 옛날이라는 시그널을 막 들으면 왜 가슴이 이렇게 쿵덕쿵덕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미식, 아, 성함이 김미식님이세요. 굉장히 미식가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중계 방송과 관련된 추억입니다. 지금은 야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이 인기 있지만 당시는 권투, 레슬링 등 투기, 격투기 종목의 스포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투는 국민 스포츠라 불려도 손색 없을 만큼 사랑받았죠. 급박한 템포의 시그널 음악과 함께 권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아나운서의 멘트에선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비장함과 함께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시합이 있을 때마다 거리에 있는 가전 대리점에 놓인 TV 앞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여있는 광경도 심심찮게 보이던 시절이었죠. 그 시그널 음악이 떠오르면 당시 빛났던 챔피언들의 얼굴도 같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나신 것 같아요. 추억에 푹 빠지셔가지고 저랑 옆에 계신 우리 이덕우 PD님이랑도 막 옛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막 고무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플랑게트의 쌍브루아 뮤즈 연대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저는 어릴 때였지만 이 권투 중계 봤었던 기억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미식가님 덕분에 아주 추억에 모두가 푹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식가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자, 권투는 정말 그 시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대단한 인기였던 그런 기억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그 선수들 이름도 다 한 명 한 명 기억이 나고요. 어떤 추억이 담긴 어떤 시그널 음악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시죠? 김미식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야 라디오 음악 방송의 추억입니다. 놀거리 볼거리가 별로 없던 그때의 중고등학교 시절엔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였죠. 특히 심야 음악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다고 걱정어린 꾸중을 들으면서도 꾸준하게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편엽서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는 지금에 비하면 지극히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친근한 정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의 감성 덕분에 지금의 내가 여러 장르의 음악을 어설프게나마 이해하고 즐기게 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게 추억이며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맥스의 셰리, 고마워요 내 사랑, 프랑크 푸르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의 시그널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은 듣지를 못했었지만 정말 뭐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라디오 작가로 처음 작가 생활, 방송 작가 생활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스크립터를 처음 거의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수만 씨, 전영록 씨, 또 송도영 씨가 진행하실 때 어머니가 라디오 작가를 하셨는데 그때 꼭지의 일기라는 코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 한 편 한 편 단막극 또 이제 그 여고에서 선생님 생활을 오래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고생 꼭지의 일기 해서 쓴 그 코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랬었답니다. 이야, 정말 많은 추억에 푹 빠졌어요. 라디오는 뭐 특별히 그 시절에 더더욱이나 빛나던 정말

매체죠. 아, 오늘 우리 김미식가 선생님의 추억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권투 중계 시그널 음악 나올 때는 캔디핑님이 야 장충체육관 앞에 살았었는데 추억 소환이네요 하셨어요. 저도 아까 권투 음악 들으면서는 막 그 제 동경했던 그런 권투 선수들 쫙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장정구 선수, 유명우 선수, 홍수환 선수, 뭐 백인철, 김득구, 이상호 선수. 아, 저 많이 알죠. 아, 제가 권투 좋아했었거든요. 아, 오늘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음악 앨범이 사연이 채택된 오늘 김미식님께는요, 지니더 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 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즐겁습니다. 최수아님이요, 장학 퀴즈 시그널 음악도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것까지 듣고 갈까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 플랫 장조 근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바르 안톤센의 트럼펫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랫장조건의 사막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바르 안톤슨의 트럼펫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수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아주 추억 소환을 제대로 한다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드럭님도 사연 주셨고요. 또 뭐 옛날 얘기 다 나오네요. 명랑운동에서부터 뭐 장학회 지나서 차인태 아나운서님, 변웅전 아나운서님 막 아유 정말 추억의 인물들 방송들이 나오니까 다 같이 또 공감대가 형성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야당 여장수님은 저도 요새 가끔씩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도 보고 그럽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 시절 그런 시리즈물도 참 재밌었어요. 저도 그 초록색 헐크로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두 얼굴의 사나이 이런 것도 있었고 V 뭐 전격 제트 작전 맥가이버 막 이런 옛날 시리즈물도 참 재밌었어요. 자, 피디님이 그 사이에 이 음악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킹 싱어즈의 노래로 애니 로리 듣겠습니다.

0: 하고 하셨으니까 아유, 좀 특별한 인연이네요. 성함을 몰라서 제가 전해드리질 못하겠습니다. 제 공연 때 한번 오세요. 제 공연 때 어머니가 항상 오시니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프룰링 슈트림맨 왈츠, 봄의 소리 왈츠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하고요. 루돌프 이별이 지휘하는 빈 폴크소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0: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어둠에서 떠나게 하소서. 부끄러운 모습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감출 것 하나 없이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윤치호의 음성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호산나 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곽신형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원경은 김추성이 함께한 참 즐거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모태탑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건너편 강 언덕에 김태현과 국립합창단이고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박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꽃마리님께서는 스승의 날에 원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해마다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계시대요. 사모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사님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명님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하고 있으며 어제 저녁 12시경에 물건 실어 지금은 진천입니다. 다시 용인으로 올라와 천안에 오전 10시쯤 모든 일이 끝나요. 많이 다니셔야 하는군요. 저에게는 24시간 찬양 조이포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청년 시절 즐겨 부르던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찬양 제목이 안 적혀 있어서 어떤 곡인지 궁금해지네요. 정수명님 청년 시절 즐겨 부르던 찬양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브라이트만님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황산 팬더님 주님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셔서 잘 끝나게 하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습니다. 지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라이터스의 찬양 은혜를 주리라 배다해와 성찬이 피처링으로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LT방님께서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로 실려있는 곡 보내드리고요. 김관호의 찬양 주님께 영광 이어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로 시작한 시편 93편의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에 법도로 자리 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명령이며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이 시들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77장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최훈차 과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김정승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목마른 자들아 숭실 남성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요르님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양반달님,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봄의 기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많이 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매일 카톡으로 소식 주고받는 지인들에게 기독교 방송 93.9를 같이 듣기 위해 내메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이제는 몇 분이 일찍 소식이 오네요. 정말요? 많은 분들 같이 들으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변 분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어제 스승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경윤사랑님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등산님께서는 치료해 주님, 오늘 과수원에 소독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안전운전 하게 하시고 사과나무 축복하사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과수원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지기66님께서는 논농사 시작하고부터 더 바쁜 새벽 시간 논물 보러 나가요. 오늘도 두루 복된 날 되소서. 봄 되니까 역시 농사 짓는 분들이 바빠지시는군요. 올해 과수원도 또 논밭도 다 풍요롭게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묵희님께서는 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평화로운 세상을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숲의 찬양 이른 아침을 정해주셨는데요. 이 곡 보내드리면서 어떤 곡을 또 연결해서 보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곡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입니다. 창문 닫기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읽기를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후론 내밀한 벗이 된 책들로 계속 돌아가고 또 돌아가곤 했다. 나를 저 멀리 다른 세계로 훌쩍 데리고 가주는 이야기의 쾌감만으로도 마냥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이 삶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어떤 의미를 끌어내야 할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어쩌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일, 오늘도 익숙한 책장을 넘겨봅니다.

먼저 들으신 곡 나의 사랑하는 채 곽현정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박미의 최덕식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이런님께서 청하신 본향을 향하네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바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손경민의 은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말씀하시면 김시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빨래가 마르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물기가 있는 옷을 말릴 땐 햇빛과 바람이 모두 필요하죠. 햇빛이 강해도 바람이 없으면 마르기에 더디고 바람이 불어도 그늘이 지면 쿰쿰함이 남습니다. 따뜻함과 들고 나는 바람이 있어야만 제대로 마르는 것들, 여기에는 우리 마음도 포함이지 않을까요? 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때로는 크고 작은 바람도 불어야만 우리 안의 무거움이 충분히 마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바람이 살랑일지 기대되는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Nobody knows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5월 16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5월은 징검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낮에는 요새 여름을 벌써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5월은 봄과 여름 사이를 건너가는 달이잖아요. 징검

다리를 만들어 두는 이유는 뭡니까? 무리해서 건너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천천히 가라는 장치인데, 계절의 여왕, 1년 중 참 좋은 시간 5월을 지나는 우리도 징검다리를 조심히 건너듯 그렇게 일상이 무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여는 이쪽이에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첨부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메타버스 커피 아이디 쓰시는 조광래님 신청곡입니다. 주디 콜린스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디 콜린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어진 곡은 There is a Fountain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었습니다. 한태규님 이런 사연 주셨어요. 얼마 전 다른 애청자로부터 들은 사연. 부침개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부침개 전도와 와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부침개를 붙여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팩에 담아드리고 붕어빵은 한 권사님 가정에서 운영하시는데 세팅되어 있는 소형 트럭까지 동원하여 붕어빵을 구워 무료로 나누어 주는데 호응도와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전도하는데 최고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정겹고 재밌고 즐거운데요. 물론 이 부침개와 붕어빵이 맛있는 음식이라서 인기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겨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줄이 이렇게 긴 게 아닐까. 한태규님 다니는 교회 우리 전도팀 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것도 단순히 이런 음식만이 아니겠죠.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온정. 예, 따뜻한 사연 고맙습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호젓한 바닷가에서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새끼 개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척비척 자꾸 옆으로 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미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겠죠? 어미 개가 직접 나섭니다. 새끼에게 잘 보라며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빠르게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환난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빵과 물일까요? 경제가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마른 빵을 먹고 쓴 물을 마셔도 스승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란할 때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스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바로 걸어가는 스승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의 스승을 보여주실 것이니

0: pick them up again. No fishing allowed.
1: 라이브 버전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박수 소리 그리고 중간중간 섞인 웃음소리가 참 기분 좋게 하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에스더님, 매일 아침 은혜로운 찬송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손주 돌보러 목동에서 들어요. 정말요? 그럼 여기에서 가까이 계시겠네요.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 그리고 예쁜 손주 혜온이 사랑 넘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님 주신 신청곡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서울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현정님 신청하신 셀린디온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Prayer,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칩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봉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1: 단축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2: 단축물
11: 고려기프트
12: 답례품
11: 고려기프트
12: 기념품
11: 단축물을 고려하라
1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5월도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람의 온도도 햇살의 결도 조금씩 초여름을 닮아가고 있네요. 5월은 유난히 마음이 분주한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신년의 날, 스승의 날까지 챙겨야 할 사람도 전해야 할 마음도 많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미뤄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아끼고 돌보는 일만큼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이어질 로맨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분주한 5월 속에서도 잠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0: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들으면서 시작했어요. 5월 16일 토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카티 프로 시작!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서울시.

비틀즈의 미쉐 들으셨습니다. 앞서서 더 벌즈의 턴턴턴은 9471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아스카님께서요. 인천에 사는 일본 사람입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광명시에서 인천으로 이사한 2007년 10월부터 통근차를 운전하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19년 가까이 한 프로그램을 계속 듣는 건 이 프로그램이 처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차의 라디오 채널 1은 CBS입니다. 하셨거든요. 와, 그러면 거의 저희가 2007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요. 건국 공신 같은 그런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긴 기간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조용히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노래는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이러는 이 노래인데 학생 때 듣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프닝 곡이고 제 휴대폰의 벨소리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거든요. 오늘 이 노래 함께 듣죠. 그리고 이어서 Bill Withers입니다. Lovely Day.

데스티니 차일드 서바이버는 2691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그리고 1922님이 그대 아침의 음악 소리가 나이트 근무한 저에게는 행복이네요 하시면서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뷰티풀 라이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쌍문동 재준이 엄마입니다. 사진에 있는 구두는 재준이 거고요. 오늘 저 구두 신고 친구의 결혼식에 갑니다. 그 친구는 재준이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거든요. 한편은 가슴 아픈 친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준이의 첫사랑이기도 하거든요. 아, 이 친구 결혼식에 가니? 그랬더니 친구로서 축하해줘야죠. 그리고 제 20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저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재준이의 9년 동안의 가슴말이도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시면서 5670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재준 씨가 마음에서도 잘 보내주려고 이 결혼식에 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9492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고요. 에멜로 헤레스, 돈 윌리엄스, If I Need It's You 0537님의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0: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2: Los Delio, Macarena 들었습니다. 1415님 들으셨어요? Yolanda, Be Cool and Cup. We No Speak Americano는 5395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0: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4: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반 김치.
4: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2: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1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4: 0299님 청해주신 올리비아 딘의 Reason to Stay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 고.

0: 에드시런의 Bad Habit으로 시작했습니다. 청해 주신 분은 석공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TBN 교통방송 기자입니다. 주일만 빼고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누워서 들으니까 좋네요 하시면서 신청하셨거든요. 와, 저희 프로그램을 사실 타 방송에서도 많이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산의 TBN의 교통방송 기자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롬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The Tokens, Lions Lives Tonight, Jimmy Cliff의 I Can See Clearly Now. 앞서 들으신 이 곡은 0504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알바 가는 중이에요. 이 시간은 기운 없는 아침을 활기찬 하루로 만들어주는 타임입니다. 비타민 주스 한 잔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오늘도 힘내보려고 합니다. 카라님이시거든요. 레인보우는 오늘 또 카라님 알바하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알바를 하면서는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알바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퇴근길에 또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레인보우니까요. 언제든 어디든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님이 쉬엄쉬엄 왔는데 1000회 출석했습니다. 자축하면서 셀린디언의 I'm Alive 신청합니다. 이건 저희에게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1000회에 그대와 여는 아침을 만나주셨다니까. 저도 축하의 마음으로 이 노래 전하겠습니다. 셀린 디온입니다. I'm Alive.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굉장히 더워진다고 하는데 시원하게 노래 들었습니다. 그린데이의 Basket Case,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앞서서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8583님 신청하신 노래, 그린데이의 노래는 7696님 신청하신 노래네요. 시원하게 세 곡을 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선파워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새로 안경을 맞춰야겠다고 눈여겨두었던 동네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경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게 문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내일부터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내문을 보는 순간 헛걸음한 아쉬움보다 여기 사장님 정말 멋진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버는 아빠가 아니라 어린이날만큼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담긴 그 짧은 안내문이 제게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고 덕분에 행복한 미소가 지어진 하루였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두 번째 사연 4007님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양주시 봉사대장 윤성희. 2025년 4월 성희 만두 화재, 그리고 2026년 5월 성희 포차 화재까지 연이어 닥친 큰 시련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지 감히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오늘도 지역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하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마음 깊이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성희야, 지금은 너무 힘들고 막막하겠지만 네가 그동안 베풀어온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은 분명 더 큰 힘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 모두 네 곁에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다시 꼭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잘 될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한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사이먼의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Close to You는 7976님 신청하셨고 Bridge over Troubled Water는 4007님, 오늘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첫 번째 사연은 선파워님이셨는데 아이와의 시간을 위해 기꺼이 하루를 비운 사장님도 참 멋진 아빠지만 그 마음을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봐주신 선파워님의 시선 또한 참 아름답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가족 사랑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 덕분에 저희들까지 함께 미소 짓는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4007님이셨는데 두 번의 화재를 겪고도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힘든 이웃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와중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이어간다는 그 내용에서 친구분의 따뜻함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또 그런 친구 곁에 있는 4007님의 존재는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군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디 다시 웃음이 가득한 날이 찾아오기를 같이 바라고 응원합니다. 자,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사연 소개되신 두 분께는 수분크림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살만하구나 하는 사연.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또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9390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959님과 함께 이 노래 듣겠습니다. The Course의 Breathless, 그리고 5802님 나탈리 임블루리아의 톤 청해 주셨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 섬집아이님 청해주신 마돈나의 보그 남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르

0: 없는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낮엔 반팔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해가 지면 얇은 겉옷을 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옷장 앞에서의 고민을 멈추고 트렌치코트와 자켓을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고마웠어. 이번 계절도 잘 입었어. 이렇게 괜히 인사도 건네면서요. 계절 따라 정리해야 하는 옷들이 있듯이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들도 하나둘 정리해야겠죠?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마음, 지나간 실수에 대한 미련,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책, 이런 감정들 이제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빈자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여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설렘 같은 걸 다시 꺼내세요. 잘 보내주고 다시 반갑게 꺼내면서 옷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게 가져보시죠.